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소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같이 된 돈이 있지 얘만 좌사였고 나 기쁨 바꿔예 다시 우린 반가워 너게 말한 자소 나도 선마지나 매일 그래 터져
1: 네, 이어서 장종놀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국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고리와 고문이 한층 더 밝아졌던 하루였는데요. 어린이는 한 가정의 기쁨이자 나라의 미래라고도 하지요. 네, 어린이 명절의 따뜻한 웃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49편 무엇 때문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소들로 실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형 코너에서는 고승 장자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고물 속불의 벽화를 보수하는 사람들 이 같은 제목으로 조지파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무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소둘로 실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소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현재에 립각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대세를 파악해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역사적 사명이 실현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전략적 선택이며 중국 특색의 자주혁신의 길로 확고부당하게 나아가려는 결심과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신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고 인재는 제1자원이며 혁신은 제1원동력이라는 것을 견지하여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 우리나라에서 현대화를 건설하는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으로서의 중대한 의의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강성과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반입니다. 인류 발전사를 살펴보면 혁신은 시종 한 나라, 한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원동력이고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이 하나의 관건적인 변수입니다. 여러 주요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의 혁신을 국제전략게임의 주요한 전장으로 삼고 있어 과학기술 감제고지를 둘러싼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해졌으며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핵심적인 고리를 확실히 잡고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선수를 잘 써야만 기회를 선점하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은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 전반의 핵심 위치에 놓고 개혁에 의해 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종합 국력을 새로운 단계로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자기의 역량에 기초하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 우리나라의 발전 경쟁력과 지속력 강화에 있어서의 결정적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은 발전 문제인 동시에 생존 문제이기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튼튼한 버팀목으로 삼아 민족 부흥의 위협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위험과 도전에 대처하고 국가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현재 국제 환경이 복잡다단하고 세계 경제가 부진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이 재구축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반글로벌화, 일방주의, 보호주의 사조가 일어나면서 세계는 불안정한 변혁기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우크라이나 위기가 세계에 미친 영향은 우리에게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은 중대한 전략적 의의와 전 국면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수요로서 강대한 과학기술을 버팀목으로 삼으면서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통해 현대화 경제체계의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인민의 고품질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로서 민생과 관련한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해내 발전 불균형, 불충분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고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해야만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성장 공간, 관건적인 주력점, 주요한 지지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새로운 발전 리념을 실천하는 질 높은 발전이 혁신에 의한 내포형 성장에 더 많이 의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소비의 왕도이자 용의 도시인 장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자의 도시 역사는 1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장자는 소장 소비 부족의 정시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소비 부족의 도령은 지세가 험준한 산마루에 공전을 짓고 그곳을 왕도로 삼았는데 그 건물이 바로 종산 건물의 시작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라싸에 도읍을 두면서 소비 부족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소비의 왕도 장자도 잇따라 몰락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장자의 할거에 있던 귀족 다진 파바가 도방을 자처했고 종산에 호화론 경당을 지으면서 제즈라 약칭되다가 발음이 장자로 변해 오늘날까지 그 명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자 고성은 주변 주요 도시를 오가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이로부터 물산이 풍부하여 많은 불교 신도와 상인들이 찾았으며 오래전부터 소장에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장자의 랜드마크인 백거사는 건축예술과 조각기법, 그림 품격 등에서 한족의 품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네팔과 카슈미르, 인도 등지의 색채도 가미하여 독특한 품격을 형성한 당시 소장예술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백거사에는 안팎으로 이름난 하얀 탑이 있는데 이 백탑은 소장의 많은 탑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힙니다. 탑의 단면이 팔각형이라 하여 팔각탑이라고 부르는 이 탑은 높이가 30m에 달하며 아름다우면서도 웅장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100칸이 넘는 불당을 겹겹으로 쌓아 조성한 이 탑은 사원 안에 탑이 있고 탑 안에 사원이 있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당 내부에는 수많은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숫자가 10만 존을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백거탑은 백거사 혹은 10만 불탑이라고도 불립니다. 장자에는 또 완전하게 보존된 귀족 장원인 파라 장원도 명물로 꼽힙니다. 소장에서 가장 잘 보존된 노예조 장원인 파라 장원은 소장 12대 장원의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파라 가문의 권세가 커지면서 파라 장원의 규모도 날로 확대됐으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건물들은 3층 구조로 경당과 거실, 침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벽화가 즐비하며 많은 사진과 실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소비 부족의 왕도라는 영예 외에도 용의 도시라는 명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자 중심 산 정상에는 웅장한 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종산 항령 유적입니다. 19세기 중반 영국군은 중국 동남 연해 지역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한편 중국 서남 국경을 통해 소장까지 침략했습니다. 1904년 4월 장자를 점령한 영국군은 소장 침략을 위한 전쟁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갓제 지역의 소장 구민들은 즉시 종산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반격에 나섰으며 사제 총포와 칼, 활 등을 들고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항쟁은 8개월 동안 지속됐고 참관 모든 용사들은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자 벼랑 아래로 몸을 던져 아름다운 소장지대에 눈부시면서도 비장한 용수사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종산납 광장에는 웅장한 장자 종산 용기념비가 세워져 한 세기 전 외세 침략에 맞서 목숨을 바쳐 싸운 용들과 소장 백성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장자 다마절은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이응 왕조 시기 장자의 보왕 파바 상불은 백성들 속에서 높은 위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바 상부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제자들은 해마다 그를 기리는 기념 행사를 열었으며 그것이 바로 다마절의 시작으로 됐습니다. 다마절은 전란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1408년 바바 상부의 아들 공상 라우파가 장자 보광의 자리를 이어받은 뒤 다시 회복됐습니다. 공상 라오파는 다마절을 부활시키면서 부친을 위한 제사 의식을 함께 괴불 행사와 굿놀이 등 종교 행사, 씨름과 묵은 짐을 메고 달리기 같은 오락 행사도 함께 열었습니다. 1447년에 이르러서는 사격과 초장 연거, 가무 등 다양한 오락 행사까지 추가됐습니다. 오늘날 다마절은 제사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모여 체육 경기를 즐기고 노래와 춤을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가 더욱 짙습니다. 한홍이 불러드립니다. 히말라야.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거물 속굴에서 벽화를 보수하는 사람들, 이 같은 제목으로 두 지파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맵은 거물 속굴에 가까워질 때면 두 지파는 늘 조금 설렌다고 합니다. 고차 시내를 벗어나 돕고 도로를 따라 서북 방향으로 달리다가 다시 소남쪽으로 걷고 회백색 풍식 지형 사이를 한참 지나갑니다. 그러다 두 산 사이 반달 모양의 골짜기로 접어들면 다림강의 주류인 위간하가 흐르고 있는 오아시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길을 그는 수도 없이 오갔습니다. 오월이 되면 백양나무가 푸른 오아시스 속의 산에 바로 거물속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앙텔레비전 방송 음력설 야외에서는 무용 비단의 길의 옛 운치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총록색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답은 거물속굴 제38굴의 천궁기약도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석굴군으로 도낭 막고굴보다도 약 200년 앞서 조성됐습니다. 두 지파가 하는 일은 벽화 복원입니다. 이 일에는 화려한 조명 등도 박수도 심지어 관객도 없습니다. 그는 거물 석굴은 막고굴이나 운강 석굴처럼 첫눈에 강렬한 느낌을 주지 않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무척 매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거물속굴 제8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는 예술을 잘 알지 못했지만 시선은 단번에 벽화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관광객들의 명성을 듣고 이곳을 찾습니다. 마름모구도 벽화에는 청금속과 요마동, 광물 색상에서 추출한 색채가 여전히 찬란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눈에 띄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100여 년 전 소방 탐험대가 벽화를 강제로 떼어내어 남긴 칼 자국들입니다. 야만적인 약탈과 세월의 침식 속에서 일부 벽화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두 지파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거물속굴에서는 500평방미터가 넘는 벽화가 해외 탐험가들에 의해 략탈됐고 현재 일부는 독일 베를린 아시아예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속굴 내부에는 벽화를 뜯어낸 흔적들이 아직도 상처처럼 남아있습니다. 2010년 8월 4일은 주지파가 서북대학 문물보호기술 전공을 졸업하고 처음 거물속굴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산소송 한강 일대입니다. 기숙사 아래층 침대를 쓰던 같은 반 친구 양진은 운남성 대리 출신으로 두 사람은 함께 신강 고차 연구원에 지원했고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두 총리는 거물속굴이 어떤 곳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거물 조수지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안에서 코초까지 직행열차는 없었기에 두 사람은 감속을 거쳐 신강으로 들어갔습니다. 50시간이 넘는 기차 여행 뒤 다시 자동차로 갈아탔고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고비 사막을 지나 마지막 고비를 돌았을 때 강과 오아시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물에 도착한 지 두 주도 되지 않아 그들은 근처에 같은 고차 석굴군에 속한 거물 둘라 석굴로 발견됐습니다. 그곳에서
도낭 연구원의 요명벽화 복원가 리 운하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리 선생님은 78살이었지만 여전히 매일 오르내리며 벽화 복원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리 선생님은 요구가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충분한 경험이 쌓이기 전에는 절대 직접 손대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매일 한두 시간씩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문물 보호 작업의 경험과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도구 사용법과 기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부분을 가리키며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손바닥도 안 되는 벽화였습니다. 도구를 접어들었던 순간 그는 몹시 긴장했지만 작업을 시작하자 어느새 긴장은 잊혀졌습니다. 이제 주지파에게는 그런 서툰 긴장감이 없습니다. 16년 동안 그는 40여 개 동굴의 복원 작업에 참여했고 130여 점, 100평방미터가 넘는 벽화를 복원했습니다. 벽화에는 20가지가 넘는 손상 유형이 있는데 복원 사이에 일은 의사처럼 망문문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갑 현상은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먼지를 제거한 뒤 강화 재료를 떨어뜨려 알료층을 부드럽게 하고 특수 도구로 다시 밀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듯 뒤쪽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벽화를 다시 붙여야 합니다. 벽화 복원에는 하나의 절칙이 있습니다. 벽화를 새 것처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낡음을 제거하고 역사적인 세월의 흔적은 남기는 것입니다. 거물속굴 역사상 첫 전문 벽화 복원팀이었던 이 젊은 팀은 평균 나이 20대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거의 회복 불가능해 보이던 동굴들을 조금씩 되살려보냈습니다. 주지파는 모두가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문물 자체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는 함부로 바꾸지 않고 벽화가 지닌 역사적 무게감을 유지하며 안정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초기의 긴급 복원이 치료되었다면 지금 주지파와 동료들이 하는 일은 예방입니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 과학 연구에 도움하는 힘을 쏟으며 여러 새로운 발견을 이뤄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 아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곤충 안료 자광을 검출했는데 이물감은 신강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외래 물감은 비단의 길을 따라 교역과 인적 이동을 통해 결국 고물 속굴 벽화 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늘 주지파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벽화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왔고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문득 그는 자신이 고대 사람들과 시공간을 넘어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래서 조지파와 양재가 서로 다른 장점을 발휘하며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가정을 꾸렸습니다. 주지파와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큰 망설임 없이 수안의 직장을 그만두고 코몰로 왔습니다. 몇 년 뒤에는 두 자녀까지 모두 들어와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때면 가족은 석굴 아래 숙소마당에서 지냈습니다. 수도물이 없어 물은 일주일에 한 번 교차해서 실어 와야 했고 여우와 늑대, 멧돼지가 종종 출몰하기도 했고 황사가 벽처럼 밀려오는 모래 폭풍도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고된 삶처럼 보였지만 그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키우던 토끼가 우리째 사라졌는데 나중에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늑대의 흔적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거물 속굴 입구에는 구마라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중국 불교사에서 유명한 번역가였던 그는 번뇌, 고해, 애하, 심전과 같은 단어를 만들어내 사람들은 지금도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속 생활이 길어지면서 조지파는 자신이 재련 류행과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마디 중 두 마디는 벽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벽화와 마주하며 그 안에 몰입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거든요. 조지파는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017년 그는 벗겨진 벽면에서 일부 후차 문자 기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천년 전 장인들이 벽화를 그릴 때 사용했던 색 배치 기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차 문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기호들은 벽화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암호로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표식을 조사해 약 20가지 류형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원래 거물 속굴 벽화에 20가지가 넘는 색채가 존재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색은 대부분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뿐입니다. 2026년 주지파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현재 신강 고차 연구원 디지털과 문헌정보연구소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물 석굴을 둘러싼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석굴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로 직접 들어가 그 모습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어합니다. 신강에 정착한 지 16년, 그에게 거물 석굴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지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름다움에 이끌려 시작했고 내면에 빠져들었으며 탐구에 매혹됐고 끝내 선택에 충실해졌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무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한에는 중국 혁명의 불씨가 타올랐던 현장을 기억하는 특별한 공간, 바로 무한혁명 박물관이 있습니다. 무한혁명 박물관은 모창 봉기의 역사적 현장을 기반으로 건립됐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모창 봉기 기념관, 1911 혁명 기념 전시관, 혁명 멸사 전시관 등 여러 전시관

기반으로 구성돼서 혁명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창봉기의 생생한 현장을 재현한 모형과 자료들입니다. 당시 혁명군이 사용했던 무기, 군부, 전투 계획서와 함께 봉기 당시에 격렬했던 상황이 사진과 기록으로 담겨 있습니다. 총성과 함성이 울렸던 1911년 10월 10일의 순간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또 다른 전시실에는 선종산 선생을 비롯한 혁명 지도자들의 활동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선종산 선생은 비록 직접 무창봉기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그 사상과 비전이 혁명군을 하나로 묶어내는 정신적 주주로 됐습니다. 전시는 그의 친필 문서와 연설기록 그리고 해외 화교 사유의 지원 자료들이 함께 전시돼서 혁명이 단순히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민족 운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무한혁명박물관은 또한 이름 없는 혁명 열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봉기와 전투 속에서 희생된 젊은 병사들 그리고 신념 하나로 목숨을 건 지식인과 시민들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전시관 벽면에 빼곡히 새겨진 이름들은 혁명이 단순히 몇몇 영웅의 업적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무한혁명박물관은 매년 수많은 학생과 연구자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의료사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해설 프로그램, 가상현실을 활용한 전투현장 체험 등 새로운 전시 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을 체험하는 몰입감 있는 전시는 젊은 세대가 혁명의 가치를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박물관 곳곳에 남아있는 사진, 군부, 일기장에서 우리는 혁명가들의 숨결과 그들의 뜨거운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프로그램센터 조선호방송 문화공감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텅거리 대표곡 몽골인과 천당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수 텅걸은 어릴 적부터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북경 중앙민족대학에서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했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음악의 뿌리는 몽골 초원의 자연 생활이었습니다. 텅걸이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초원의 바람과 말발굽 소리, 목청민의 삶과 용어를 담아내며 중국 대중음악계에 독보적인 색채를 입혔습니다. 그의 대표곡 몽골인은 텅걸이 본격적으로 음악계 이름을 날린 출발점이자 내몽골 출신 가수로서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입니다. 작곡 과정에서 그는 초원의 전통 선율과 현대 음악을 결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드럼과 기타 등 서양 악기를 활용했지만 멜로디의 뿌리는 전통 몽골 민요였습니다. 가사 속에는 나는 몽골족, 대초원은 나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 도시에서 살아난 청년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새로운 자연과 유목의 정신을 불러일으켰고 몽골족 청년들에게는 자긍심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힘있는 목소리는 마치 초원의 바람처럼 거칠고 동시에 따뜻하게 청중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래 노래 몽골인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노래 천당 이 곡은 턴거리 음악 인생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노래로 초원의 노래에서 벗어나 인간 보편의 사랑과 갈망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원래 그는 몽골 민요와 대자연을 주제로 한 곡들을 주로 불렀지만 천당에서는 보다 서정적이고 초락적인 가사를 담았습니다. 이 곡은 사실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 속의 천당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세상이 곧 라곤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거친 듯 깊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곡의 감정을 극대화했고 수많은 대중이 이 노래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천당은 발표 직후 전국적으로 히트를 기록하며 보편적 감성과 서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감을 입증했습니다. 아래 노래 천당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혜였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 회신이 광범한 소년아동과 어린이 사업 종사자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0: 한정부 주석이 브라질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1: 15차 의회는 천만 계획의 량완 출발 전문 소식 발표회에서 하남과 중경이 15차 의회는 천만 계획 기간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0: 미국이 레바논 이스라엘 충돌에 대해 긴급 중재에 나섰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6.1 국제아동절의 즈음에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남호혁명기념관 소년선봉대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게 회신해 진절한 격려를 전하고 그들과 전국 소년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광범한 소년아동과 어린이 사업 종사자들이 꿈을 향해 전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들은 혁명의 불씨를 계승하며 리상을 다지고 분발 진취하며 꿈을 쫓아 새 노정에서 역사 계수를 잘 이어가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위해 꾸준히 분투하며 더 찬란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다고 다짐했습니다. 상해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절강 가흥 남호혁명기념관의 소년선봉대 붉은 넥타이 해설원 대표들은 최근 습근평 총서에게 편지를 써 해설 활동에서 이룩한 수학과 성장을 회보하고 신시대의 훌륭한 소년이 되려는 결심을 표했습니다. 회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예터와 나무 홍선 옆에서 당의 역사, 혁명 이야기와 영웅사정을 정성껏 전하고 당과 조국, 사회주의에 대한 깊은 정을 키우면서 단련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쁨과 위안을 느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로만 제1중심소학교 학생 왕하청은 회신을 받은 후 큰 감동을 받고 따뜻한 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왕하청은 습근평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낸 회신은 붉은 넥타이 해설원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리상과 능력, 책임감을 갖춘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로만 제1중심소학교 붉은 나팔 해설원 동아리는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을 위해 전문 봉사가는 소년선봉대 자원봉사 해설단체입니다. 해설원 동아리를 설립한 로만 제1중심소학교 교장 오용근은 해설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단련하고 성장하며 또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두터운 정을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용근 교장은 학교 측은 계속해 관련 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배운 지식을 소년선봉대 활동, 학과 지식, 디지털 지능화 학습 등과 깊이 융합시켜 주변 친구들에게 신시대 이야기를 더 잘 들려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절강성 가흥시 남호혁명기념관 붉은 넥타이 해설원 엄가성은 총서기 회신을 읽은 후 어깨에 놓인 책임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엄가성은 홍선 옆에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서 우리는 홍선 이야기를 더 힘있게 들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호혁명기념관 관장 오건하는 총서기의 회신은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 대한 긍정과 기대일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 사상정치 인재양성 사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오건과 관장은 홍선 어린이 해설원 대우 건설을 계속 심화하고 몰입식 교육, 체험식 교육의 형식을 통해 혁명 교육을 더 생동하게 하고 기념관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립체식 사상정치 인재양성 모색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이며 당의 사업은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람들의 지속된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대기를 높이 들고 당을 따르며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지식 능력을 키우며 의지와 품성을 연마하고 당과 인민의 혁명의 불씨가 돼 새 노정에서 역사 계수를 잘 이어가길 바랍니다. 연안 양가령 혁명 예터에서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앳된 목소리로 혁명 세월을 추억하고 초심으로 연한 정신을 고수하고 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총서기에 간절한 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한 직업기술학원 부속소학교 소년선봉대 대원 고자금은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서 지식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생활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터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안에서 자란 소년선봉대 대원으로서 특별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천 천부신구 제4중학교 소년선봉대 대원 료약첨은 신변의 대원들을 적극 이끌어 함께 당사를 배우고 혁명 이야기를 읽으며 이야기를 통해 얻은 힘을 매일 작은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료심전역기념관 유효광 관장은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로서 료심전역기념관은 지속적으로 붉은 넥타이 해설원 대우를 강화하고 당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애국정서를 깊이 간직하도록 인도해 혁명 강산의 후계자가 있고 대대손손 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청단 조항 소년부 부장이며 중국 소년선봉대 전국사업위원회 집행부수임인 리휘는 총서기의 중요한 회신은 소년아동과 소년선봉대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으며 소년아동 사업의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리휘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것과 붉은 넥타이 해설원 등 활동을 대대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결부하고 소년선봉대 대원들을 조직해 당의 역사를 배우고 당의 이야기를 잘 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과 인민의 혁명의 불씨가 돼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정을 깊이 간직하며 새 노정에서 역사 계수를 잘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1: 한종 국가부주석이 이를 복경해서 브라질 비에리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습금형 주석과 룰라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력 아래 종국 브라질 운명 공동체 구축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항상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진맥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정상 간 합의를 적극 리행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공동리익을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중국과 브라질 사이 실무 협력은 상호 보완성이 크고 내생 동력이 강합니다. 양측은 중국 브라질 고위급 공동위원회 등 기재 역할을 더 잘 활용해 쌍무 협력을 더 높은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를 갖고 더 강한 전략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비에리아 장관은 최근 양국 정치적 신뢰가 정상 교류 속에서 한층 강화되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자주의가 전례 없는 타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표했습니다. 브라질은 중국과 함께 고위급 공동위원회의 조율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재분화 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0: 하남과 중경이 최근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출발 전문 소식 발표회를 갖고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둘러싸고 고품질 발전의 주요 목표와 중대한 임무를 전면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에 하남은 편리한 지역교통과 방대한 시장 규모, 완비화한 산업체계 등 우세를 발휘하는 데 착안하고 국가 수요와 하남의 능력, 대국 융합과 현지 실정을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는 한편 경제발전, 혁신발전, 민생개선 등 다섯 개 면을 둘러싸고 21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제기했습니다. 하남성성장 왕계는 습근평 총서기가 하남성을 고찰할 때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하남성에 대한 당주왕의 전략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중부지역의 굴기를 다그치고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등 국가 전략을 전면 실시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가 차질 없이 실제적으로 실시되고 실제 효과를 보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하남성은 혁신 주도를 견지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연구개발 경비에 대한 전사회 투입이 년 평균 10% 이상에 이르도록 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가 규모 이상 공업에서 점하는 비중을 30%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대한 통합관리를 견지하고 향촌 전면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 식량 안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중임을 짊어지고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1,400억 근에 도달시킬 것입니다. 녹색 저탄소 전환을 견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황하를 다그쳐 건설하며 남수북인 중선공사에 맑은 물이 영원히 북상하도록 확보하고 중국식 현대화에서 중원대지의 세상을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중경시는 경제발전, 혁신발전, 민생복지, 녹색저탄소와 안전보장을 둘러싸고 지표 24개를 설치하고 중점 임무 392개를 포착했으며 신시대 서부대개발의 중요한 전략거점 내륙개방의 종합중추를 힘써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경시 부시장 정향동은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며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선차적 임무를 둘러싸고 성도 중경지역 양성경제권 건설을 견인으로 신시대 서부대개발 장강경제벨트의 고품질 발전 서부 6회 신통로 등 국가전략에 주동적으로 융합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역내 고품질 발전, 고수준 개방, 고품질 생활, 고효율 관리에 생동한 화폭을 힘써 그려나갈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중경시는 역내 과학혁신회랑체계 건설을 다그치고 연구개발에 대한 전사회 투입 강도를 현재 2.65%에서 3.25%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조업 클러스터 체계의 우세를 다지고 확장하며 서비스업의 에너지 확대와 질적 재고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할 것입니다. 통로 중추 우세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서부 6회 신통로를 경유하는 중경의 화물 운송량이 50만 컨테이너를 초과하고 전시 수출입 총액이 9천억 원을 돌파하도록 힘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300개 고품질 생활 서비스권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편 디지털 중경 건설과 개혁을 심화하는 한편 초대형 도시의 현대화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현대화한 인민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1: 북경시간 6월 1일 오후 4시 40분 장종 12호 을료 1 운반 로켓이 동풍상업 우주혁신시험구에서 발사돼 탑재한 천범 극궤도 08조 위성을 예정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번 임무는 장종 12호 을 재사용 운반 로켓의 첫 비행입니다. 중국 최신형 재사용 가능 상업 운반 로켓인 장종 12호 을은 대규모 저궤도 인터넷 위성군 조립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향후 상업 우주 분야의 고밀도 저비용 발사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폭발적인 저궤도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종 12호 을은 불과 21개월 만에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상업 장면과 재사용이라는 두 축에 맞춰졌으며 당장의 빠른 발사 능력 확보와 미래 회수 재사용을 동시에 염두에 두었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상업 로켓사 장종 12호 을 총괄 설계사 조순기는 해당 로켓의 근지구 궤도 운반 능력은 20톤급에 달하고 현재 재사용 구성 상태는 검증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첫 비행을 실현한 요 1호 로켓의 맨 하단부에는 착륙 보조 다리를 설치해 재진입 단계의 공기력학적 형상까지 검증했습니다. 로켓의 전반 길이는 약 72m, 직경은 4.37m로 운반력이 대폭 향상된 동시에 화살체 강성과 고고도 편류 환경에서의 비행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성군 대량 조립에 맞춰 직경 5.2m의 대형 보호 덮개를 채택하고 내부 공간을 넉넉하게 해 일발 로켓으로 여러 위성을 투입하는 고밀도 배치를 실현했습니다. 조준기 총설계사는 천범 기준 1발당 36기 위성 배치는 해당 대형 보호 덮개로 충분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더 크고 넓은 덮개를 개발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상업 로켓사 장정 12호 을 로켓 전기 시스템 설계사 정택천은 경량화 설계로 무게를 줄여 운송 효율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정택천 설계사는 장정 12호 을의 경량화 배선 설계를 적용하고 유엔 케이블, 연성 회로 기판, 부자재 연결 부품 등을 새로 도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로써 존엔망 무게를 30에서 4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사용 로켓이만큼 1단, 2단 모두에 각기 지능형 컴퓨팅 센터를 탑재해 비행 전 과정에 4개 변수와 상태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했습니다. 정택천 설계사는 미래 정사지는 바로 사람 손을 떼는 것, 다시 말해 로켓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장정 12호 을 로켓에는 시간 민감형 네트워크 기술을 처음 탑재해 향후 스마트폰과 연결해 데이터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실험도 병행했습니다. 또 일부 검증된 민용 제품을 적용해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후속 교체와 승격에 기반을 닦았습니다.
0: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말차 생산량은 12,000톤을 돌파하고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량, 수출 규모 모두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핵심 생산지인 귀주성 동인시는 산업 표준 체계를 고도화하며 중국 말차의 글로벌 시장 내 가치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6 말차 대회 개최 이틀 전 동인시 강구현 범정 말차 마을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산동성에서 온 관광객 장 씨는 귀주 특산품 맛을 보러 왔다가 식사 뒤에 말차 한 잔을 마셨는데 느끼함이 싹 풀렸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구현 출신으로 영영후 신음료 창업가인 양호 씨는 고향인 말차 마을에서 24호점까지 낸 젊은 사업가입니다. 양호 씨는 매장에서 전부 범정산의 유럽 기준 말차를 쓰고 있다며 1.5g 스픽 포장 하나의 가격대가 보통 2원선이고 음료 종류만 30여 종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매장은 특히 송나라 때 말차 문화를 앞세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발이 높고 위도가 낮으며 안개가 많고 일조가 적은 범정산의 생태 우세를 바탕으로 동인시는 10여 년 전부터 차 경제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강구현 차산업연구센터 장명생 주임은 국제시장의 말차 수요 증가에 주목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말차를 주업으로 전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결정을 회상하며 장명생 주임은 생태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고 불과 8년 만에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강구현의 한 차밭에서는 적외선 야간 디지털 장비 20여 대가 토양 수분과 온도 습도, 병충해 등을 24시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의 한 생물과학기술유관회사의 동인시 업무 총책임자인 장증 씨는 해당 시스템 덕분에 하늘이 알아서 해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알고 움직이는 식의 농사가 가능해졌다고 소개해줬습니다. 그에 따르면 귀주 말차의 품질 DNA는 생장 단계부터 만들어집니다. 귀주는 일찍 2014년부터 차밭에 잡초가 있더라도 제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하며 전면적인 인력기계 제초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사용금지가 명문화된 농약은 56종으로 늘었습니다. 깐깐한 기준이 동인 말차의 글로벌 통행증을 내줬고 현재 말차 초콜릿, 말차 에일, 말차 화장품 등 50여 가지 파생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귀주는 성내 26개 현구와 73개 연맹기업, 20만여 명 차농을 하나의 산업사슬로 이어주었습니다. 동인시의 한 차업체 리사장 몽조덕 씨는 이러한 산업사슬 우세를 하나는 품질 안정, 다른 하나는 가격 협상력으로 종합했습니다. 규모 우세로 농자재를 공동 구매해 비용을 낮추고 통합 브랜드로 수출하면 국제시장에서 발언권이 커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로써 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기업은 효율을 높이며 산업은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주의 말차 판매량은 2,500톤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이 중 13,000톤은 수출로 처음 일본 시장에 대량 진출하는 동시에 유럽, 미국 시장까지 물꼬를 텄습니다. 동인시 농업농촌국 당조석이 라수홍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기간 20만 무에 달하는 차 핵심 재배기지를 조성하고 연간 만 톤에 달하던 말차를 생산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종합 생산액 100억 원을 달성할 목표를 밝혔습니다.
1: 가장 아름다운 천산 도로라 불리는 신강 독산자 구차 도로가 6월 1일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독산자 구차 도로의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연선 전역의 관광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도로 연선의 서비스 보상 체계가 전면적으로 승격되면서 관광객들의 료행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북쪽의 신강 독산자에서 남쪽의 구차시까지 이르는 이 도로는 총 길이가 561여 킬로미터이며 천산 남북을 관통합니다. 강철과 도로면 결빙 등 요소의 영향으로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말 또는 6월 초까지 계절성 교통 통제를 실시합니다. 6월 1일 오전 올해 도로 개통식 순회 개최지인 바흠 브룩진에서 수백 대의 캠핑카와 오프로드 차량, 오토바이가 천산 오지로 향발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독산자 구차 료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해당 도로는 연선의 주차장, 화장실, 충전소 등 편의 서비스 시설을 최적화하고 연선의 나라티, 바흠브룩, 쿠차 등 중요 지점에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운영 인원들은 전력 시설에 대한 순찰 검사를 앞당겨 가동해 충전 시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했습니다. 국가 전력 발전망 바이안 고런 몽골 자치주 전력 공급회사 바이안 브루크 전력 공급소 직원 지호는 도로 개통 전 중점적으로 관할구 내의 전략 선로에 대해 잠재적 위험 조사를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도로 개통 후에도 계속해 운행 관측을 전개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보상할 것입니다. 고한 고해발 산간지대를 관통하는 독산자 구차 도로는 연설의 날씨가 변덕스럽고 지질재해 발생 위험 부담이 비교적 높습니다. 현지 관련 부문은 이미 전문 응급구조대를 내와 도로의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독산자 천산구조대 하도이 대장은 응급구조, 응급구호, 인도적 원조 등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신강 케툰시와 구차시를 연결하는 G3033 케툰 독산자 구차 고속도로 등 중점 프로젝트가 한창 건설 중이며 독산자 구차 도로의 일부 구간은 건설기간 대량 물자를 운송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신강을 자치구 교통운수청 도로관리처 닥건욱 부처장은 현재 교통부문은 일련의 조치를 취해 프로젝트 시공과 대중안전 출행을 통일적으로 계획했다고 표했습니다. 전반 건설 주기에 5개 도로 구간을 사용해야 하며 그 길이는 47.2km에 달합니다. 엄격한 관리 통제 조치를 통해 시공 차량은 통일적으로 야간 통행을 실시하고 낮에는 사외 차량과 함께 통행하지 않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6월 1일 직업교육법 집법검사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방 현지 파견 조사와 성급인대 상무위원회 위탁한 자체 점검을 병행해 전체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기간 집법검사소는 천진, 요녕, 강서, 절강, 강서, 호남, 명하 등 7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복권, 하남, 사천, 섬서, 신강 등 5개 성과 자치구에서는 인대상무위원회 위탁해 현지 관할구역 내 직업교육법 관철실시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 검사에서 중점 확인할 7대 항목은 법정직책 리액과 관련된 부대 제도 규정 정비 여부, 현대 직업교육 체계 구축 상황, 산업교육 융합과 학교기업 협력 심화 실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간 소통과 균형 발전 추진 상황, 직업학교 핵심 운영 역량 강화 여부,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보장 체계 확립 상황, 법 집회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난점, 개선 의견 건의 수렴 상황 등입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026년 전국 식량과 물자 비축 과학기술 주간 활동이 6월 1일 무한에서 열린 가운데 현장에서 과학기술 혁신 성과 130여 개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15차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식량 저장 과학 혁신의 4대 중점 방향을 제기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방식의 식량 저장, 식량 절약과 손해 감소, 식량 기계 장비 승격 등을 포함한 중점 방향은 국가 식량 안전 과학기술 장벽을 갈층 튼튼히 구축할 것입니다.
0: 수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6월 1일부터 장마철에 전면적으로 진입하며 남방 지역은 주요 장마철에 진입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올 6월 장강 중류의 동정호, 파양호 수계 중 일부 주요 하천, 주강류역의 서강, 한강, 절강의 전당강, 복건의 민강 등 하천에 초경계 수위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리부문은 예보, 조기 경보 등 대응책을 강화하고 류역의 홍수방지 공사 체계를 정확히 배치해 수리공정이 장마철을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1: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6월 1일 발표한 데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아동우호병원을 건설한 의료기구는 3천여 개이며 올해 또 신규 기층기구 전여 개가 소아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0: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2026년도 영화 흥행 수익이 예매를 포함해 15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개봉 후 입소문을 타고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행 수익이 이미 14억 원을 넘은 이 영화는 현재 2026년도 영화 흥행 차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6월 30일까지 연장 방영할 예정이며 해외 주문이 쇄도해 해외에서도 잇따라 개봉할 예정입니다.
1: 유엔 양도 가능 화물 운송 단증 협약 홍보 행사가 6월 1일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협약의 마른 실시를 추진해 해상 손하증권 이외의 운송 단증 양도 가능성에 관한 국제규칙의 공백을 메우고 국경 간 무역, 금융,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0: 이란 언론이 6월 1일 전한 데 따르면 레바논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기에 이란 협상팀은 중개사를 통해 미국과 진행하는 대화와 문서 교환을 중단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철저히 봉쇄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진주당과 각각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며 파견 중인 병력을 이미 철수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주재 레바논 대사관이 6월 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가 확인한 결과 레바논 진주당은 미국이 제기한 레바논 진주당과 이스라엘 간 휴전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를 습격하지 않고 진주당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합니다. 휴전 적용 범위는 향후 레바논 전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행하는 협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6월 1일 저녁 이스라엘 네타니야후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계획대로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1일 저녁 미군이 오만만에 위치한 이란 선박을 공격한 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미국과 이스라엘 세력에 속하는 사리스카호 선박을 타격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사라 리구코였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4: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여러 미국 인사가 중미 상무 교류 강화할 것을 호소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도쿄 재판 80주년 국제연구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종림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6: 첫 번째 시간입니다.
5: 올해 우리는 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해 전당적으로 당사 학습 교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앙당학교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당성 교육과 당의 이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매번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연설을 하는 원인은 주로 여러분과 속심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요구를 제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첫째,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에 충성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나는 당원과 간부들은 반드시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한동안 각종 그릇된 사상과 얼토당토하는 관념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당원과 간부들이 공산주의자의 리상과 신념을 잃고 사리사욕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 창건 100년대 시종일관 숭고한 리상과 확고한 신념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리상과 신념이 바로 마크스주의 신앙, 공산주의 원대한 리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공동 리상입니다. 리상과 신념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수고 정치적 용혼이며 또한 당의 단합과 통일을 유지하는 사상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당의 리상과 신념에 대해 언급할 때는 애매모호하거나 얼버무리지 말고 기치선명하게 당당하게 언급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공산당은 자기의 리상과 신념을 잃는 순간 다른 정당과의 본질적인 구별을 잃게 되고 정신적 원동력과 뉴대를 잃은 오합지졸이 돼 패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리상과 신념은 공산주의자의 정신적 칼슘으로서 리상과 신념이 없는 공산주의자는 정신적 칼슘 부족에 의한 연골증을 앓게 돼 정치적으로 변질하고 경제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생활적으로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당원 간부의 사상적 경제와 행위는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사리사욕에 젖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원 간부들은

0: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가져야만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리상과 신념이 없거나 확고하지 못하면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관건적 시각에 사심과 잡념에 사로잡히거나 심지어 꽁무니를 빼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일부 당원과 간부들은 정신이 공허하고 이기가 소침하며 외물의 노예가 돼 금전지상주의, 명리지상주의, 향락지상주의 원칙을 신봉하고 있으며 그들 중 소수는 심지어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아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모두 리상과 신념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는 심학을 수련해 학습과 사고, 실천의 통합과 지식, 신념, 행위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내가 이를 강조한 것은 주로 당원 간부들이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성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미국 인사가 중미 상무 교류 강화할 것을 호소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분석과 설명.

화미 협진사가 일전에 뉴욕에서 진행한 100주년 기념 만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 미국 유지 인사들은 미국과 중국 간 상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사이 리해를 심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외손자인 크리스토퍼 콕스는 만찬 축사에서 외조부가 1972년 진행한 중국 방문을 언급했습니다. 콕스는 그분 중국 방문이 서로 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선의를 품은 사람들이 최종 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중관계기금의 닐 부시 주석은 영상 축사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국가 간 지속 가능한 관계가 개방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국민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수립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금의 총재 데이비드 파르스타인은 축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리해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우리는 더 강인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이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르스타인은 중국이 5년 내 미국 청소년 5만 명을 초청한다는 창의 목표를 2년 반이나 앞당겨 달성한 것은 중국이 양국 청년 간 대화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제인 베리스 부회장은 중국이 5년 내 미국 청소년 5만 명을 초청한다는 창의를 앞당겨 달성한 데 대해 감탄해하면서 이러한 단기 교류를 지속하는 것 외에도 서로의 국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장기적 교류와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 사봉은 축사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최근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나선 우리는 차이점을 좁히고 공통점을 확대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며 양국 간 인문 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0: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쿄 재판 80주년 국제연구 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뉴스 추적.

도쿄 재판 80주년 국제 연구 토론회가 5월 28일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쿄 재판이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했다고 인정하고 전쟁의 교훈을 명기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며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 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함께 수호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1946년 5월 3일 도쿄 재판이 정식 막을 올렸습니다. 2년 6개월간 진행한 재판은 개정차 수가 818회, 증인이 419명, 증거가 4,336건, 영문 재판 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엄격한 사법 절차와 철 같은 증거를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범행을 철저히 청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쿄 재판이 니른베르그 재판과 함께 전쟁 주범을 역사의 수치 속에 가두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외 팽창이 침략 본질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 그리고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한 도쿄 재판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이웃국가와 관계를 회복하는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해교통대학 도쿄재판연구센터 정조기 주임은 도쿄재판이 니른베르그 재판과 함께 전쟁주범의 개인 형사책임을 묻는 선례를 개척했으며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 구실이 아니라 법적 도덕적 책임을 따져야 하는 국제범행이라고 표했습니다. 상세한 심판 기록을 통해 도쿄재판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을 기획하고 발동한 전 과정을 완전히 열거하고 확고한 침략 성격을 법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일본군 세균전 현장 조사를 진행해 온 일본 학자모리 마사타카는 도쿄 재판에서 추궁받지 않은 731 부대 등 세균전 역사가 전후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은폐됐다며 수년간 유적지와 생존자를 찾아 가려진 전쟁 진실을 복원하려고 애써왔다고 말했습니다. 남경사범대학 장년홍 부교장은 일본 우익 세력이 남경대학살을 부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해 당시 일본 변호인단 논리의 복제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재판 검찰 측 증거를 보면 법정 증인의 증언, 법원이 직접 선독한 서면 진술 문서, 법원이 채택한 서면 증거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국인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제3국 외교 문서 자료, 그리고 일본 증인에 대한 법정 신문 기록도 포함됐습니다. 장년홍 부교장은 도쿄재판 검찰은 이미 변호사 의문을 반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희생자 기념관 주봉관장은 도쿄재판 미국 부검사 서튼의 일기와 원고 등 귀중한 사료를 이미 본관에 수장하고 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의 진실을 다각도로 복원해 역사적 정의의 또 하나의 철증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쿄 재판의 법적 기반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니른베르그 재판과 함께 도쿄 재판은 침략을 국제 범행으로 간주하고 개인은 형사 책임을 지며 공식 신분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등 보편적 인정을 받는 현대 국제 형사법 원칙은 이미 국제 형사법 발전사에서 불멸의 기념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경사범대학 왕숭애 교수는 도쿄 재판은 국제 사법 형식을 통해 침략 전쟁이 국제 범행이라는 근본 원칙을 최초로 확립하고 반평화죄, 반인류죄 등 법리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폭행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공식 신분과 지휘관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반인륜적 죄행 앞에서 법 불소급 원칙은 인도주의적 숭고한 가치에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도쿄 재판이 후세에 남긴 가장 귀중한 법치 유산입니다. 중국 주재 말레이시아 전임대사 마지드는 축사에서 도쿄 재판은 침략 행위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중요한 준칙을 세웠다며 정의의 이중 표준이 없고 각국 민중의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평화적 방식으로 의견을 해소하는 것이 인류 공동의 지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면 동아시아 정세를 깊이 분석하면서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개정하며 군비 확장하는 등 위험한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군국주의 부활 징후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공동인식을 수호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무라야마 다마 계승과 발전의 후지타 타카카게 리사장은 현임 일본 수상 등이 우익적 역사관을 갖고 침략 성질을 부정하고 무라야마 다마를 부정하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강행하는 행위는 역사에 대한 반성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치인은 아시아 이웃 나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족적 자존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죄행을 직면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본 정법대학 시라토리 히로시 교수는 도쿄 재판 개정일이자 일본 헌법 기념일인 5월 3일은 전쟁 반성과 평화 수호라는 이중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중 공동인식을 위반한 채 방위 예산을 늘리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군국주의 부활 조짐으로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평화의 초심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일중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빙연구원인 항호호는 대외로 평화국가 이미지를 내세우고 대내로 역사수정주의를 방치하는 일본에 있어 역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동아시아 화해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재판의 역사적 결론을 고수해야만 상호 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2026년 국제환경연구와 공공보건잡지가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예, 매일 약 8,500g씩 끊는 것이 다이어트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은 황금 걸음수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는 3,758명 성인들이 포함되었고 평균 나이는 53세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모두의 활동 수준이 비슷했고 매일 약 7,200보를 걸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두 개의 소조로 나뉘었고 이와 함께 변화도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네, 일반 걸음 소조는 매일 걷는 양이 증가하지 않았고 체중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네, 많이 걷기 소조는 체중 감량 기간 평균적으로 매일 8,500보를 걸었는데 네, 이는 다른 소조에 비해서 1,000보 이상 더 걸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균 4.39%의 체중을 감량했는데 이는 약 4kg에 해당합니다. 네, 다이어트 단계가 끝난 후에도 많이 걷기 소조는 멈추지 않고 하루 8,500보 정도의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후 10개월 동안 체중이 거의 반등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체중이 평균 3.28% 약 3kg 빠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음식은 당신이 살을 얼마나 뺄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걷기는 네, 당신이 얼마 동안 감량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일 8,500보를 걷는 것이 네, 고강도 운동보다 더 난 현실입니다. 걷기는 문턱이 낮고 비용이 적게 들며 몸이 해롭지 않고 일상생활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조선족 상모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 방일권 씨의 기사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반면지교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더 사랑하는 마음, 덜 사랑하는 마음 없기를 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변가사협회 강연순 선생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내 고향 강강술래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당장 제10기 제3차 전원회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정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갈증 정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간주하고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굳건한 결심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려면 반드시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의약 보건위생 체제 개혁의 중대한 의의, 총체적 요구와 임무, 조치를 정확하게 리해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특색의 의약보건위생체제를 가일층 완비하고 인민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에 건강한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이라는 위협을 추진하는 새 장종의 길에서 위생 건강 사업의 기초적인 지위와 전반적인 역할이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대중이 진찰 치료 과정에 가장 관심을 돌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리하고 위생 건강 사업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주요 모순을 해결하는 데 요리하며 인민의 건강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에 보다 잘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약폭은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건강은 행복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건강이 1이라면 기타 모든 것은 1뒤의 0으로 0이 아무리 많아도 1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은 중국식 현대화의 출발점과 귀착점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기본 의료보건 위생제도가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성숙되고 정형화되도록 추진하며 제대로 인민 건강 복지를 보장하여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품질 건강 생활에 대한 인민 대중의 기대를 보다 잘 만족시키게 합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민족의 창성과 국가의 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의약보건위생 분야의 공급측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인구의 건강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인민 대중의 신체 건강과 심리 건강이 현대화 건설에 부응되도록 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민이 강건한 자세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인민의 건강을 촉진하여 기대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는 데 리로우며 구조를 조성하고 취업을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중대한 전염병과 돌발 공공위생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관계되고 사회정치의 전반 국면에 안정과 관계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종대한 전염병 사태에 대한 조기 경보, 연구 판단 및 대처 기제를 완비하고 예방 통제 및 응급 치료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방호망을 치밀하게 구축하고 차단벽을 튼튼히 쌓아올리며 강대한 공공보건 위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석근평 정석에는 중국식 현대화는 현대화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발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주었으며 인류가 더욱 좋은 사회의 제도를 탐구하는 데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 심화를 통하여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량질의 의료 자원의 균형 배치와 기층 편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리나라 국정과 인류 사회의 발전 규칙에 부합되는 위생 건강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중국식 방법으로 의료체제 개혁이라는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며 조민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서 서방의 현대화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원칙과 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 있는 위생 건강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중대한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중대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복유한 리론과 실천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이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고 이를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전 과정과 재반 고리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확고부동하게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시종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데 의거하면서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이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조선족 상모춤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 방일곤 씨라는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푸르스름 단색이던 야광 상모가 오색 룡룡한 야광빛으로 변하고 현란한 불꽃이 상모줄 끝에서 화려하게 사방으로 부서진다. 흥겨운 줄뛰기의 리듬에 맞추어 상모 춤꾼들이 오르세 넘나들고 양걸춤 나무다리 위에서 묘기를 부리듯 상모가 돌아간다. 워낙 흥겹고 성순하는 상모춤인데 빛과 색채, 묘기까지 가미되니 구경꾼들의 아낌없는 환호성 소리와 박수가 저절로 터져나온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훈춘시 문화관의 상모춤 안무가 방일곤이 있다. 그는 전통 상모춤을 현대적 감각과 창의적인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재탄생시키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인이다. 방일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청년의 끈질긴 도전, 그리고 전통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미래로 연결시키는 진정한 전승자의 기록이다. 1987년 화룡시 복동진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방일곤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16살, 누구에게나 불안정하고 연약하기 쉬운 나이에 그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자 부모님 모두 정확한 병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불과 1년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나다는 점이다.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방일곤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빚을 갚기로 했다. 집을 팔고 땅을 양도하여 부모님 생전에 진 빚을 모두 청산한 후 그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전 재산을 안고 연길로 향했다. 목적도 없이 확실한 직업도 없이 그는 낯선 도시에 몸을 던졌다. 밤에는 PC방에서 눈을 붙이고 낮에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추억 속 연길에서의 나날은 처절하게 그지없었다. 그는 연길시의 한 음식점에서 서빙으로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술집, 노래방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방일곤은 당시의 어려움을 가난 자체보다는 무기력함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다. 일용직으로 있는 일은 힘들지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누워도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어떤 꿈도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방일곤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삶의 목표와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09년 10월 방일곤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온다. 평소 노래를 좋아했던 그는 진의 소개로 웨딩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결혼식 축하 공연에서 축가를 부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상모춤 전승인인 한상일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한상일은 젊은 방일곤의 처지를 알게 된 후 그에게 상모춤을 권유했다. 하지만 처음 방일곤의 반응은 냉담했다. 온종일 고개만 흔드는 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모춤에 대한 별다른 미련 없이 거절하려 했던 그였지만 근 한 달 동안 이어진 스승의 권유 끝에 결국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방일곤은 상모춤을 배운 첫날부터 상모를 회전시키는 기초 동작을 성공시킨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처음 상모를 돌리면 댕기가 잘 돌아가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나 방일곤은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재능을 단번에 드러냈다. 이 타고난 자질은 아마도 그가 겪은 시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예민에 집중할 수 있었던 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09년 12월, 그는 광주시에서 상모춤 공연 무대에 설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늘렸다. 설명절 기간에 풍경구 공연인데 하루에도 반시간 간격으로 8차례나 공연을 하는 힘든 무대였다. 40일간이 힘들었던 공연 후 받은 3,000원은 그가 22년 인생에서 번 가장 큰 돈이었다. 이 돈을 준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노력하기만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다. 2010년 3월 방일곤은 장백산 풍경구로 자리를 옮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모춤을 추었다. 이 시기는 그의 상모춤 기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기였다. 그는 매일 밤 숙소 로비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상모춤 동영상을 보면서 고난도 기술을 자체로 도전하고 익혔다. 그에게는 무용 경험이 전무였다. 기본적인 스트레칭 하나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연습하다 머리를 땅에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연습을 계속했다. 그 결과 그의 이마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탈모 현상까지 겪었다. 이러한 고통은 상모춤이 단순히 놀이나 기술이 아니라 온몸의 정신을 갈아넣는 진지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방일곤은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꾸준한 노력은 결국 빛을 보았다. 2011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방일곤이

상모촌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때로부터 그는 상모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같은 해 중국 달인쇼 제3시즌 연변 지역 예선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박열관은 본선에 진출해 전국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그의 독창적인 퍼포먼스였던 35m에 달하는 장상모 댕기를 객석까지 날려보내는 기술은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기술은 단순히 상모 댕기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관석 관객의 머리를 스쳐지나가며 회전하는 고난도 동작으로 그의 대표적인 퍼포먼스가 되었다. 그 후 그는 CCTV 행복을 향해 출발, 비상 6+1, 활락 영웅, 나 음역설 야회 오를 테야, 황금 백초 등 수많은 예능 프로에 출연하며 조선족 상모춤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상해 동방위성, 복근 동남위성, 호북위성, 하북위성, 북경위성 등 전국 각지 텔레비전 방송 무대들도 그의 상모춤으로 물들었다. 2016년에는 CCTV 음악 채널 민가중국, 두만강, 중로정 등 대형 문예공연에도 참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방일곤의 예술적 재능이 상모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그는 중국 음악학원 성악 9급과 10급을 취득했다. 또한 2009년 길림성 예술 시리즈 대회 성악 부문에서 동상을 따냈고 2013년 같은 무대 무용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 역량은 그가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했다. 소리와 움직임, 전통과 현대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예술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3년 방일권은 상모춤으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용정시문화관 입시시험에 통과되어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는 훈촌시 문화관의 요청으로 자리를 옮겨 여성 상모팀을 직접 조직하고 매일 수시간의 집단 훈련을 이끌었다. 훈촌시 문화관에서 그는 상모팀을 체계적으로 육성했고 단원들의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예술적 표현력 강화에도 힘썼다. 그가 안무를 맡은 명절의 기쁨은 야광 상모, 화영 상모, 줄뛰기 상모 등 혁신적인 상모춤들이 어우러져 2020년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음역설 야회 무대를 빛냈다. 방일곤의 진정성은 그의 고백에서도 드러난다. 저에게 있어서 상모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꾸었고 삶의 태도까지 바꾸었습니다. 이 춤을 제대로 배우고 전승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상모춤은 저에게 목표와 자부심을 주었고 이제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방일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기능 전수에 있지 않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상모 자체 혁신에 있다. 전통 상모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들인 불편한 착용감, 잦은 부품 손상, 공연 중 발생하는 소음, 비효율적인 교체 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무려 10년이 걸친 오랜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다. 2020년 4월, 마침내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조선족 상모 실용신형 특허를 획득했다. 이는 중국 조선족 상모의 첫 특허이다. 이 특허에는 여러 면이 혁신적인 계량이 담겨져 있다. 방일곤은 특허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이 전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더 편하게, 더 아름답게 춤출 수 있도록 도구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전승의 방식입니다. 제가 만든 상모로 후배들이 더 수월하게 기술을 익히고 더 멋진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계량 상모는 훈촌시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상모 제작 기계로 명명됐다.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상모와 상모춤이 더 잘 보존되고 전승돼야 더 멀리 전국과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선족 상모가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 남길 원합니다. 박열군의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 최근 5일절 휴가 기간에 장춘의 공연차 나갔던 그는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전동휠을 타고 무대에 등장하면서 상모를 돌리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또 생각해냈다. 조금이라도 새롭고 눈길을 끌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상모춤을 혁신해봅니다. 그는 서커스단에서 선보이고 있는 고난도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상모춤을 추는 퍼포먼스도 연습 중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통은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미학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져 있다. 방일권의 혁신은 또한 포용성을 향해 나간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상모춤을 출 수 있는 휠체어 상모를 고심히 연구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장애자들 앞에서 전국 장애자 문예회연에서 선보인 휠체어 상모춤은 1등상을 받았다. 2020년에는 연길시 임평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줄뛰기를 하면서 상모춤을 추게 하여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의 소년 아동 음역설 문예야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2025년에 방일곤이 도나시 제2소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 상모춤 표현은 제13회 소화풍채 전국 소년 아동 무용 전시 공연에서 최고상인 소화지성 영혜를 따내기도 했다. 현재 방일곤은 군춘시 여러 소학교와 중학교에 내려가 정기적으로 상모춤 전승 교육을 진행하며 상모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상모의 색동줄이 힘차게 휘날리듯이 방일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난과 상처를 딛고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젊은 예술가의 행보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니다. 전통을 지키되 전통에 갇히지 않고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일곤이 상모춤을 통해 보여주는 진정한 전승의 의미이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혁신과 발전의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방일곤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상모와 기술로 증명하고 있다. 전통은 박제되어야 할 유물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진화하는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사실과 그 진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향 향연이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에 강축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전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반면지교입니다. 절반 반, 낫면, 갈지, 사귈교로 구성된 반면지교는 잠깐 만난 사이인데 얼굴을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친분이 돈독하자는 사이를 비유한 말입니다. 동한 때 유명한 학자 응봉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했고 한 번 보거나 경험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비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 사람을 파견하여 재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 번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루된 소송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경력이 뛰어난 응봉이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24개 지방을 돌며 수사를 끝내고 관청에 돌아와 기록한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만난 사람들과 생긴 일들을 빠짐없이 보고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고인의 묘비에 새겨지는 비문은 신분에 따라서 사용되는 필체와 문구가 엄격하게 규정되는데 많은 문인과 학사들은 비문을 무척 중시했습니다. 어느 날 응봉은 함께 수사하러 나온 허훈과 함께 말을 타고 묘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필체와 아름다운 문구를 보고 한눈에 반한 허훈이 말에서 내리더니 장문의 비문을 요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응봉은 비문을 대충 눈으로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볼 것까지야 돌아가면 그대로 적어드릴 테니 이제 그만 말에 오르시지요. 호는 속으로 몹시 언짢았습니다. 응봉이 뛰어난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긴 비문을 한번 보고 기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훈이 끝까지 믿지 않자 응봉은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비석을 등지고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비문을 읊어 내려갔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읊었지만 허훈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이 비문을 본 적 있을 거야. 허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허훈은 응봉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허훈은 오는 길에서 관사며 빈객, 군사 그리고 많은 하인들을 만나면서 생긴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도성에 도착하자 기록한 내용을 응봉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기록한 내용들이요. 한번 보시오. 응봉은 대충 넘겨보더니 빠뜨린 부분이 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응봉의 말에 허우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빠뜨리다니 대체 어느 부분이라 말이오. 영천 윤씨 집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던 일을 까맣게 잊으셨단 말이오. 기록에 빠졌지 않소. 그제서야 기억이 떠오른 허훈은 응봉의 기억력에 탄복하고 말았습니다. 응봉이 팽성에 있는 원하를 찾아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외출 중이라 대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되돌아가려고 할 때 하인 한 명이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그 하인은 얼굴 반쪽만 내밀더니 차갑게 몇 마디 던지고는 귀찮다는 듯이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흐르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응봉은 우연히 그 하인과 마주치자 아는 채 했습니다. 느닷없이 인사를 받은 하인은 당황하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를 모르겠나? 하기야 나와는 반면지교밖에 없으니 기억할 리가 없지. 옛날 팽성원하에 살지 않았느냐? 응봉이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하인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은지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후한 응봉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지교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잠깐 만난 사이인데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친분이 돈독하자는 사이 또는 한두 번 만나 약간의 교분이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더 사랑하는 마음, 덜 사랑하는 마음 없길. 자식 사랑에 대해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 아픈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768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편애하는 자식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70% 그리고 어머니의 65%가 편애하는 자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애 대상은 마시가 많았지만 연약한 막내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듬직해서 예쁜 자식, 약하고 안쓰러워서 보듬어주고 싶은 자식, 편애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처럼 부모님들은 편애 이유를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나와 얼마나 비슷한 점이 많은가 하는 유사성입니다. 편애는 본능적인 것이지만 이는 당연히 자녀 양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을 더 받은 아이는 지나치게 의존적이 될 수 있고 사랑을 덜 받은 아이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강박적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일부러 편애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더 쓰이는 자녀가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공평 전략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공평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3명 있는데 그중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막내였지만 형제 간 경쟁에 신경 쓰여 모두를 안아줍니다. 이것은 양적인 공평 전략입니다. 이 포옹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행동으로 나오는 반응이어야 하는데 규칙처럼 모두에게 적용하다 보면 가족 내에서 포옹의 정서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맞춤형 공평 전략은 자녀들의 나이, 성, 그리고 취향에 맞게 놀아주고 반응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많이 가는 어린 동생에게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큰 아이는 짜증을 내고 동생과 싸울 수도 있으며 어린 아이들처럼 퇴행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아이에게 형인데 리해해야지 하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이라고 해봐야 역시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아이가 감당하지도 못할 역할을 주고 리해를 강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큰 아이에게 둘째만큼 시간을 충분히 줄 수는 없더라도 동생이 잠든 사이 큰 아이와만 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해서 함께 해보는 게 좋습니다. 동생과는 하지 않은 너와 나만 하는 놀이가 있다는 메시지를 형에게 주는 것입니다.

형제간 경쟁 심리가 행동으로 이어져 어떤 형태든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면 맞는 쪽뿐만 아니라 때린 쪽도 마음의 죄책감이 남아 건강한 자존감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편애 없이 자녀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든 각각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마음을 갖기, 그리고 아이에게 그 마음을 꼭 전달해 줄 것. 네, 승리는 우리 모두에게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강영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강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부터 네, 그 연변가사협회에서 네, 가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네, 무엇인지요?
2: 양천공 10년도에 퇴직한 후 뒷산 사이에 몰두하다가 우연하게 친구의 소개로 성악학원 노래교실부터 다녔댔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연변가사협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사협회에서의 시창 수업을 매진하면서 악보도 배우고 악미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연기

0: CCTV 아랑방송 내 노래 내 자랑과 연변 TV 1평도 2평도 무대에도 출연하고 크고 작은 광장 무대에서 꿈 같은 경험을 쌓고 있으며 런웨이 황혼 인생 즐기고 있습니다.
1: 언제부터 이 음악을 좋아하셨습니까? 혹시 예전에 그 가수로 활약하셨습니까?
0: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좀 어릴 때좀 춤도 좀 췄고 잘된 아이스고 노래는 그저 독창이라면 해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 전업은 이게 출신이란 말입니다. 이게 출신이고 노래를 할줄 모르고 어쨌든 이내 양성공 18년도부터 이렇게 노래를 배우기
1: 그랬군요.
0: 시작했습니다.
1: 네, 그러면 네, 꿈꾸는 진달래 이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을 처음 접하고 네, 부르게 된 계기는 네, 무엇입니까? 예, 네, 그리고 이 곡을 처음 불렀을 때그 소감을 좀 어떻게 그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0: 꿈꾸는 진달래는 연변 가사협회 김광룡 회장님 작사의 최동혁 선생님 작곡으로서 임양숙 가수님이 원창으로 불렀습니다. 진달래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으로 찬서리와 추위를 이겨내는 민족의 정서와 집단적 열정으로 가사 내용이 좋고 선율 흐름이 특이하고의 무서워 내이 노래를 부르기 싶어 제가 가사 배워서 제일 처음으로 배워서 부른 노래란 말입니다. 그래 양성공 23년도에 올 단어명절에 연기시 TV에 독창으로 출연했고 크고 작은 무대에서도 여러 차례 이 노래를 불렀댔습니다.

0: 네, 그리고 인생의 가을 이 노래를 네, 들으면서 네, 선생님의 그 인생 경험을 비추어서 네, 이 곡의 가사와 멜로디가 네, 가신 공감점이랄까요? 아니면 깊은 깨달은 인생 철학이 있다면 네, 무엇입니까?
1: 예, 그 인생이 가을은 신기호 작사 박철웅 작곡인데 작곡이 이 노래는 전하는 인생 철학은 죽음을 알고 오히려 더 뜨겁게 지금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락의 업을 살아있는 증거로 노을은 끝이 아닌 장엄한 절정으로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어 공감하며 나도 지금 이 가사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세상 황혼 인생 즐기며 살아가세란 이 핵심적인 철학으로 현실을 즐기며 살자고 말한 것입니다. 젊은이 기준으로 자기 가을을 평가하지 말고 가을만이 깊이와 여우 성숙의 맛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0: 예, 그리고 그내 마음의 태양 이 노래가 네 선생님께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마음속의 태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태양은 열성구의 사랑의 이유, 자기 확신, 그리고 나눔의 따뜻함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의 태양, 이 노래는 김광용 작사, 방학순 작곡,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라 예, 삶을 살아가는 한 내면이 등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이유 앞선 질문이 내가 왜 노래를 이토록 좋아하는가에 대한 답 자체가 바로 마음 속의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2: 네, 끝곡으로 강영순 선생님이 부르신 내 맘의 태양이란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시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 회신이 광범한 소년아동과 어린이 사업 종사자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0: 한정부 주석이 브라질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1: 15차기는 천만 계획의 량완 출발 전문 소식 발표회에서 하남과 중경이 15차기는 천만 계획 기간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0: 미국이 레바논 이스라엘 충돌에 대해 긴급 중재에 나섰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6.1 국제아동절의 즈음에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남호혁명기념관 소년선봉대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게 회신해 진절한 격려를 전하고 그들과 전국 소년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광범한 소년아동과 어린이 사업 종사자들이 꿈을 향해 전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들은 혁명의 불씨를 계승하며 리상을 다지고 분발 진취하며 꿈을 쫓아 새 노정에서 역사 계수를 잘 이어가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위해 꾸준히 분투하며 더 찬란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다고 다짐했습니다. 상해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절강 가흥 남호혁명기념관의 소년선봉대 붉은 넥타이 해설원 대표들은 최근 습근평 총서에게 편지를 써 해설 활동에서 이룩한 수학과 성장을 회보하고 신시대의 훌륭한 소년이 되려는 결심을 표했습니다. 회진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예터와 나무 홍선 옆에서 당의 역사, 혁명 이야기와 영웅사정을 정성껏 전하고 당과 조국, 사회주의에 대한 깊은 정을 키우면서 단련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쁨과 위안을 느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로만 제1중심소학교 학생 왕하청은 회신을 받은 후 큰 감동을 받고 따뜻한 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왕하청은 습근평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낸 회신은 붉은 넥타이 해설원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리상과 능력, 책임감을 갖춘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로만 제1중심소학교 붉은 나팔 해설원 동아리는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을 위해 전문 봉사관은 소년선봉대 자원봉사 해설단체입니다. 해설원 동아리를 설립한 로만 제1중심소학교 교장 오용근은 해설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단련하고 성장하며 또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두터운 정을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용근 교장은 학교 측은 계속해 관련 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배운 지식을 소년선봉대 활동, 학과 지식, 디지털 지능화 학습 등과 깊이 융합시켜 주변 친구들에게 신시대 이야기를 더 잘 들려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절강성 가흥시 남호혁명기념관 붉은 넥타이 해설원 엄가성은 총서기 회신을 읽은 후 어깨에 놓인 책임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엄가성은 홍선 옆에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서 우리는 홍선 이야기를 더 힘있게 들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호혁명기념관 관장 오건하는 총서기 회신은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 대한 긍정과 기대일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 사상정치 인재양성 사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오건과 관장은 홍선 어린이 해설원 대우 건설을 계속 심화하고 몰입식 교육, 체험식 교육의 형식을 통해 혁명 교육을 더 생동하게 하고 기념관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립체식 사상정치 인재양성 모색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이며 당의 사업은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람들의 지속된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대기를 높이 들고 당을 따르며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지식 능력을 키우며 의지와 품성을 연마하고 당과 인민의 혁명의 불씨가 돼 새 노정에서 역사 계수를 잘 이어가길 바랍니다. 연한 양가리

0: 영 혁명 예터에서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앳된 목소리로 혁명 세월을 추억하고 초심으로 연한 정신을 고수하고 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총서기에 간절한 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한 직업기술학원 부속소학교 소년선봉대 대원 고자금은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서 지식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생활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터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안에서 자란 소년선봉대 대원으로서 특별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천 천부신구 제4중학교 소년선봉대 대원 료약첨은 신변의 대원들을 적극 이끌어 함께 당사를 배우고 혁명 이야기를 읽으며 이야기를 통해 얻은 힘을 매일 작은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료심전역기념관 유효광 관장은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로서 료심전역기념관은 지속적으로 붉은 넥타이 해설원 대우를 강화하고 당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애국정서를 깊이 간직하도록 인도해 혁명 강산의 후계자가 있고 대대손손 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청단 조항 소년부 부장이며 중국 소년선봉대 전국사업위원회 집행부수임인 리휘는 총석의 중요한 회신은 소년아동과 소년선봉대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으며 소년아동 사업의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리휘는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것과 붉은 넥타이 해설원 등 활동을 대대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결보하고 소년선봉대 대원들을 조직해 당의 역사를 배우고 당의 이야기를 잘 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과 인민의 혁명의 불씨가 돼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정을 깊이 간직하며 새 노정에서 역사 계수를 잘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1: 한종 국가부주석이 이를 복경해서 브라질 비에리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습금형 주석과 룰라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력 아래 중국 브라질 운명 공동체 구축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항상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진맥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정상 간 합의를 적극 리행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공동리익을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중국과 브라질 사이 실무 협력은 상호 보완성이 크고 내생 동력이 강합니다. 양측은 중국 브라질 고위급 공동위원회 등 기재 역할을 더 잘 활용해 쌍무 협력을 더 높은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를 갖고 더 강한 전략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비에리아 장관은 최근 양국 정치적 신뢰가 정상 교류 속에서 한층 강화되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자주의가 전례 없는 타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표했습니다. 브라질은 중국과 함께 고위급 공동위원회의 조율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재분화 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0: 하남과 중경이 최근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출발 전문 소식 발표회를 갖고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둘러싸고 고품질 발전의 주요 목표와 중대한 임무를 전면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에 하남은 편리한 지역교통과 방대한 시장규모, 완비화한 산업체계 등 우세를 발휘하는 데 착안하고 국가수요와 하남인 능력, 대국융합과 현지 실정을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는 한편 경제발전, 혁신발전, 민생개선 등 다섯 개 면을 둘러싸고 21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제기했습니다. 하남성 성장 왕계는 습근평 총서기가 하남성을 고찰할 때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하남성에 대한 당주왕의 전략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중부지역의 굴기를 다그치고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등 국가전략을 전면 실시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가 차질 없이 실제적으로 실시되고 실제 효과를 보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하남성은 혁신 주도를 견지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연구개발 경비에 대한 전사회 투입이 년 평균 10% 이상에 이르도록 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가 규모 이상 공업에서 점하는 비중을 30%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대한 통합관리를 견제하고 향촌 전면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 식량 안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중임을 짊어지고 식량 종합생산 능력을 1,400억 근에 도달시킬 것입니다. 녹색 저탄소 전환을 견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황하를 다그쳐 건설하며 남수북인 중선공사에 맑은 물이 영원히 북상하도록 확보하고 중국식 현대화에서 중원대지의 새 장을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중경시는 경제발전, 혁신발전, 민생복지, 녹색저탄소와 안전보장을 둘러싸고 지표 24개를 설치하고 중점 임무 392개를 포착했으며 신시대 서부대개발의 중요한 전략거점 내륙개방의 종합중추를 힘써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경시 부시장 정향동은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며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선차적 임무를 둘러싸고 성도 중경지역 양성경제권 건설을 견인으로 신시대 서부대개발, 장강경제벨트의 고품질 발전, 서부 6회 신통로 등 국가전략에 주동적으로 융합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역내 고품질 발전, 고수준 개방, 고품질 생활, 고효율 관리에 생동한 화폭을 힘써 그려나갈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중경시는 역내 과학혁신회랑체계 건설을 다그치고 연구개발에 대한 전사회 투입 강도를 현재 2.65%에서 3.25%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조업 클러스터 체계의 우세를 다지고 확장하며 서비스업의 에너지 확대와 질적 재고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할 것입니다. 통로 중추 우세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서부 6회 신통로를 경유하는 중경의 화물 운송량이 50만 컨테이너를 초과하고 전시 수출입 총액이 9천억 원을 돌파하도록 힘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300개 고품질 생활 서비스권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편 디지털 중경 건설과 개혁을 심화하는 한편 초대형 도시의 현대화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현대화한 인민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1: 북경시간 6월 1일 오후 4시 40분 장정 12호 을료 1 운반 로켓이 동풍상업 우주 혁신 시험구에서 발사돼 탑재한 첨범 극궤도 08조 위성을 예정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번 임무는 장정 12호 을 재사용 운반 로켓의 첫 비행입니다. 중국 최신형 재사용 가능 상업 운반 로켓인 장정 12호 을은 대규모 저궤도 인터넷 위성군 조립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향후 상업 우주 분야의 고밀도 저비용 발사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폭발적인 저궤도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정 12호 을은 불과 21개월 만에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상업 장면과 재사용이라는 두 축에 맞춰졌으며 당장의 빠른 발사 능력 확보와 미래 회수 재사용을 동시에 염두에 두었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상업 로켓사 장정 12호 을 총괄 설계사 조순기는 해당 로켓의 근지구 궤도 운반 능력은 20톤급에 달하고 현재 재사용 구성 상태는 검증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첫 비행을 실현한 요 1호 로켓의 맨 하단부에는 장륙 보조 다리를 설치해 재진입 단계의 공기 력학적 형상까지 검증했습니다. 로켓의 전반 길이는 약 72m, 직경은 4.37m로 운반력이 대폭 향상된 동시에 화살체 강성과 고고도 편류 환경에서의 비행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성군 대량 조립에 맞춰 직경 5.2m의 대형 보호 덮개를 채택하고 내부 공간을 넉넉하게 해 일발 로켓으로 여러 위성을 투입하는 고밀도 배치를 실현했습니다. 조준기 총설계사는 첨범 기준 1발당 36기 위성 배치는 해당 대형 보호 덮개로 충분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더 크고 넓은 덮개를 개발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상업 로켓사 장정 12호 을 로켓 전기 시스템 설계사 정택천은 경량화 설계로 무게를 줄여 운송 효율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정택천 설계사는 장정 12호 을의 경량화 배선 설계를 적용하고 유엔 케이블, 연성 회로 기판, 보자재 련결 부품 등을 새로 도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로써 존엄망 무게를 30에서 4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사용 로켓이만큼 1단, 2단 모두에 각기 지능형 컴퓨팅 센터를 탑재해 비행 전 과정에 매개 변수와 상태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했습니다. 정택천 설계사는 미래 정사지는 바로 사람 손을 떼는 것, 다시 말해 로켓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장정 12호 을 로켓에는 시간 민감형 네트워크 기술을 처음 탑재해 향후 스마트폰과 연결해 데이터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실험도 병행했습니다. 또 일부 검증된 민용 제품을 적용해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후속 교체와 승격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0: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말차 생산량은 12,000톤을 돌파하고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량, 수출 규모 모두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핵심 생산지인 귀주성 동인시는 산업 표준 체계를 고도화하며 중국 말차의 글로벌 시장 내 가치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6 말차 대회 개최 이틀 전 동인시 강구현 범정 말차 마을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산동성에서 온 관광객 장 씨는 귀주 특산품 맛을 보러 왔다가 식사 뒤에 말차 한 잔을 마셨는데 느끼함이 싹 풀렸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구현 출신으로 영영 후 신음료 창업가인 양호 씨는 고향인 말차 마을에서 24호점까지 낸 젊은 사업가입니다. 양호 씨는 매장에서 전부 범정산의 유럽 기준 말차를 쓰고 있다며 1.5g 스픽 포장 하나의 가격대가 보통 2원 선이고 음료 종류만 30여 종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매장은 특히 송나라 때 말차 문화를 앞세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발이 높고 위도가 낮으며 안개가 많고 일조가 적은 범정산의 생태 우세를 바탕으로 동인시는 10여 년 전부터 차 경제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강구현 차산업연구센터 장명생 주임은 국제시장의 말차 수요 증가에 주목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말차를 주업으로 전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결정을 회상하며 장명생 주임은 생태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고 불과 8년 만에 전 세계 50여 개국과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강구현의 한 차밭에서는 적외선 야간 디지털 장비 20여 대가 토양 수분과 온도 습도, 병충해 등을 24시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의 한 생물과학기술유관회사의 동인시 업무 총책임자인 장증 씨는 해당 시스템 덕분에 하늘이 알아서 해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알고 움직이는 식의 농사가 가능해졌다고 소개해줬습니다. 그에 따르면 귀주 말차의 품질 DNA는 생장 단계부터 만들어집니다. 귀주는 일찍 2014년부터 차밭에 잡초가 있더라도 제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하며 전면적인 인력기계 제초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사용금지가 명문화된 농약은 56종으로 늘었습니다. 깐깐한 기준이 동인 말차의 글로벌 통행증을 내줬고 현재 말차 초콜릿, 말차 에일, 말차 화장품 등 50여 가지 파생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귀주는 성내 26개 현구와 73개 연맹기업, 20만여 명 차농을 하나의 산업사슬로 이어주었습니다. 동인시의 한 차업체 리사장 몽조덕 씨는 이러한 산업사슬 우세를 하나는 품질 안정, 다른 하나는 가격 협상력으로 종합했습니다. 규모 우세로 농자재를 공동 구매해 비용을 낮추고 통합 브랜드로 수출하면 국제시장에서 발언권이 커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로써 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기업은 효율을 높이며 산업은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주의 말차 판매량은 2,500톤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이 중 13,000톤은 수출로 처음 일본 시장에 대량 진출하는 동시에 유럽, 미국 시장까지 물꼬를 텄습니다. 동인시 농업농촌국 당조석이 라수홍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기간 20만 무에 달하는 차 핵심 재배기지를 조성하고 연간 만 톤에 달하는 말차를 생산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종합 생산액 100억 원을 달성할 목표를 밝혔습니다.
1: 가장 아름다운 천산 도로라 불리는 신강 독산자 구차 도로가 6월 1일 통행을

0: 회복했습니다. 최근 3년간 덕산자 구차 도로의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연선 전역의 관광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도로 연선의 서비스 보장 체계가 전면적으로 승격되면서 관광객들의 료행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북쪽의 신강 덕산자에서 남쪽의 구차시까지 이르는 이 도로는 총 길이가 561여 km이며 전산남북을 관통합니다. 강철과 도로면 결빙 등 요소의 영향으로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말 또는 6월 초까지 계절성 교통통제를 실시합니다. 6월 1일 오전 올해 도로 개통식 순회 개최지인 바흠 브룩진에서 수백 대의 캠핑카와 오프로드 차량, 오토바이가 전산 오지로 향발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독산자 구차 료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해당 도로는 연선의 주차장, 화장실, 충전소 등 편의 서비스 시설을 최적화하고 연선의 나라티, 바흠브룩, 구차 등 중요 지점에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운영 인원들은 전력 시설에 대한 순찰 검사를 앞당겨 가동해 충전 시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했습니다. 국가 전력 발전망 바이안 고런 몽골 자치주 전력 공급회사 바이안 브르크 전력 공급소 직원 지호는 도로 개통 전 중점적으로 관할구 내의 전략 선로에 대해 잠재적 위험 조사를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도로 개통 후에도 계속해 운행 관측을 전개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보상할 것입니다. 고한 고해발 산간지대를 관통하는 독산자 구차 도로는 연설의 날씨가 변덕스럽고 지질재해 발생 위험 부담이 비교적 높습니다. 현지 관련 부문은 이미 전문 응급구조대를 내와 도로의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독산자 전산구조대 하도이 대장은 응급구조, 응급구호, 인도적 원조 등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신강 케툰시와 구차시를 연결하는 G3033 케툰 독산자 구차 고속도로 등 중점 프로젝트가 한창 건설 중이며 독산자 구차 도로의 일부 구간은 건설기간 대량 물자를 운송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신강을 자치구 교통운수청 도로관리처 닥건욱 부처장은 현재 교통부문은 일련의 조치를 취해 프로젝트 시공과 대중안전출행을 통일적으로 계획했다고 표했습니다. 전반 건설 주기에 5개 도로 구간을 사용해야 하며 그 길이는 47.2km에 달합니다. 엄격한 관리 통제 조치를 통해 시공 차량은 통일적으로 야간 통행을 실시하고 낮에는 사외 차량과 함께 통행하지 않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6월 1일 직업교육법 집법검사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방 현지 파견 조사와 성급인대 상무위원회 위탁한 자체 점검을 병행해 전체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기간 집법검사조는 천진, 요녕, 강서, 절강, 강서, 호남, 명하 등 7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복권, 하남, 사천, 섬서, 신강 등 5개 성과 자치구에서는 인대상무위원회 위탁해 현지 관할구 역내 직업교육법 관철 실시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 검사에서 중점 확인할 7대 항목은 법정직책리행과 관련된 부대제도 규정 정비 여부, 현대 직업교육 체계 구축 상황, 산업교육 융합과 학교기업 협력 심화 실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간 소통과 균형 발전 추진 상황, 직업학교 핵심 운영 역량 강화 여부,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보장 체계 확립 상황, 법 집회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난점, 개선 의견 건의 수렴 상황 등입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026년 전국 식량과 물자 비축 과학기술 주간 활동이 6월 1일 무한에서 열린 가운데 현장에서 과학기술 혁신 성과 130여 개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15차 국회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식량 저장 과학 혁신의 4대 중점 방향을 제기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방식의 식량 저장, 식량 절약과 손해 감소, 식량 기계 장비 승격 등을 포함한 중점 방향은 국가 식량 안전 과학기술 장벽을 갈층 튼튼히 구축할 것입니다.
1: 수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6월 1일부터 장마철에 전면적으로 진입하며 남방 지역은 주요 장마철에 진입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올 6월 장강 중류의 동정호, 파양호 수계 중 일부 주요 하천, 주광류역의 서강, 한강, 절강의 전

0: 분당강, 복근의 민강 등 하천에 초경계 수위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리부문은 예보, 조기 경보 등 대응책을 강화하고 류역의 홍수방지 공사 체계를 정확히 배치해 수리공정이 장마철을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1: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6월 1일 발표한 데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아동우호병원을 건설한 의료기구는 3천여 개이며 올해 또 신규 기층기구 전여 개가 소아과 소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0: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2026년도 영화 흥행 수익이 예매를 포함해 15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개봉 후 입소문을 타고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행 수익이 이미 14억 원을 넘은 이 영화는 현재 2026년도 영화 흥행 차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6월 30일까지 연장 방영할 예정이며 해외 주문이 쇄도해 해외에서도 잇따라 개봉할 예정입니다.
1: 유엔 양도 가능 화물운송 단증 협약 홍보 행사가 6월 1일 중경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협약의 마련 실시를 추진해 해상 손하증권 이외의 운송 단증 양도 가능성에 관한 국제규칙의 공백을 메우고 국경 간 무역, 금융,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더 많은 보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0: 이란 언론이 6월 1일 전한 데 따르면 레바논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기에 이란 협상팀은 중개사를 통해 미국과 진행하는 대화와 문서 교환을 중단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철저히 봉쇄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진주당과 각각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며 파견 중인 병력을 이미 철수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주재 레바논 대사관이 6월 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가 확인한 결과 레바논 진주당은 미국이 제기한 레바논 진주당과 이스라엘 간 휴전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를 습격하지 않고 진주당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합니다. 휴전 적용 범위는 향후 레바논 전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행하는 협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6월 1일 저녁 이스라엘 네타니야후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계획대로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1일 저녝 미군이 오만만에 위치한 이란 선박을 공격한 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미국과 이스라엘 세력에 속하는 사리스카호 선박을 타격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사라 리구코였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접종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여러 미국 인사가 중미 상무 교류 강화할 것을 호소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도쿄 재판 80주년 국제연구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종임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는 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해 전당적으로 당사 학습 교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앙당학교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당성 교육과 당의 이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매번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연설을 하는 원인은 주로 여러분과 속심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요구를 제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첫째,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에 충성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나는 당원과 간부들은 반드시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한동안 각종 그릇된 사상과 얼토당토하는 관념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당원과 간부들이 공산주의자의 리상과 신념을 잃고 사리사욕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 창건 100년대 시종일관 숭고한 리상과 확고한 신념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리상과 신념이 바로 마크스주의 신앙, 공산주의 원대한 리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공동 리상입니다. 리상과 신념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수고 정치적 영혼이며 또한 당의 단합과 통일을 유지하는 사상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당의 리상과 신념에 대해 언급할 때는 애매모호하거나 얼버무리지 말고 기치선명하게 당당하게 언급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공산당은 자기의 리상과 신념을 잃는 순간 다른 정당과의 본질적인 구별을 잃게 되고 정신적 원동력과 뉴대를 잃은 오합지졸이 돼 패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리상과 신념은 공산주의자의 정신적 칼슘으로서 리상과 신념이 없는 공산주의자는 정신적 칼슘 부족에 의한 연골증을 앓게 돼 정치적으로 변질하고 경제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생활적으로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당원 간부의 사상적 경지와 행위는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사리사욕에 젖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원 간부들은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가져야만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리상과 신념이 없거나 확고하지 못하면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관건적 시각에 사심과 잡념에 사로잡히거나 심지어 꽁무니를 빼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일부 당원과 간부들은 정신이 공허하고 이기가 소침하며 외물의 노예가 돼 금전지상주의, 명리지상주의, 향락지상주의 원칙을 신봉하고 있으며 그들 중 소수는 심지어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아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모두 리상과 신념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는 심학을 수련해 학습과 사고, 실천의 통합과 지식, 신념, 행위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내가 이를 강조한 것은 주로 당원 간부들이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성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화미협진사가 일전에 뉴욕에서 진행한 100주년 기념 만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 미국 유지 인사들은 미국과 중국 간 상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사이 리해를 심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외손자인 크리스토퍼 콕스는 만찬 축사에서 외조부가 1972년 진행한 중국 방문을 언급했습니다. 콕스는 그번 중국 방문이 서로 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선의를 품은 사람들이 최종 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중관계기금의 닐 부시 주석은 영상축사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국가 간 지속 가능한 관계가 개방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국민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수립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금의 총재 데이비드 파르스타인은 축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리해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우리는 더 강인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이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르스타인은 중국이 5년 내 미국 청소년 5만 명을 초청한다는 창의 목표를 2년 반이나 앞당겨 달성한 것은 중국이 양국 청년 간 대화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제인 베리스 부회장은 중국이 5년 내 미국 청소년 5만 명을 초청한다는 창의를 앞당겨 달성한 데 대해 감탄해하면서 이러한 단기 교류를 지속하는 것 외에도 서로의 국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장기적 교류와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 사봉은 축사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최근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나선 우리는 차이점을 좁히고 공통점을 확대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며 양국 간 인문 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쿄 재판 80주년 국제연구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도쿄 재판 80주년 국제 연구 토론회가 5월 28일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쿄 재판이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했다고 인정하고 전쟁의 교훈을 명기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며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 세계의 항구안 평화를 함께 수호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1946년 5월 3일 도쿄 재판이 정식 막을 올렸습니다. 2년 6개월간 진행한 재판은 개정차 수가 818회, 증인이 419명, 증거가 4,336건, 영문 재판 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엄격한 사법 절차와 철같은 증거를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범행을 철저히 청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쿄 재판이 니른베르그 재판과 함께 전쟁 주범을 역사의 수치 속에 가두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외 팽창이 침략 본질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 그리고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한 도쿄 재판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이웃국가와 관계를 회복하는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해교통대학 도쿄재판연구센터 정조기 주임은 도쿄재판이 니른베르그 재판과 함께 전쟁주범의 개인 형사책임을 묻는 선례를 개척했으며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 구실이 아니라 법적 도덕적 책임을 따져야 하는 국제범행이라고 표했습니다. 상세한 심판 기록을 통해 도쿄재판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을 기획하고 발동한 전 과정을 완전히 열거하고 확고한 침략 성격을 법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일본군 세균전 현장 조사를 진행해 온 일본 학자몰이 마사타카는 도쿄 재판에서 추궁받지 않은 731 부대 등 세균전 역사가 전후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은폐됐다며 수년간 유적지와 생존자를 찾아 가려진 전쟁 진실을 복원하려고 애써왔다고 말했습니다. 남경사범대학 장년홍 부교장은 일본 우익 세력이 남경대학살을 부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해 당시 일본 변호인단 논리의 복제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재판 검찰 측 증거를 보면 법정 증인의 증언, 법원이 직접 선독한 서면 진술 문서, 법원이 채택한 서면 증거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국인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제3국 외교 문서 자료, 그리고 일본 증인에 대한 법정 신문 기록도 포함됐습니다. 장년홍 부교장은 도쿄재판 검찰은 이미 변호사 의문을 반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희생자 기념관 주공관장은 도쿄재판 미국 부검사 서튼의 일기와 원고 등 귀중한 사료를 이미 본관에 수장하고 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의 진실을 다각도로 복원해 역사적 정의의 또 하나의 철증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쿄 재판의 법적 기반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니른베르그 재판과 함께 도쿄 재판은 침략을 국제 범행으로 간주하고 개인은 형사 책임을 지며 공식 신분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등 보편적 인정을 받는 현대 국제 형사법 원칙은 이미 국제 형사법 발전사에서 불멸의 기념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경사범대학 왕숭혜 교수는 도쿄 재판은 국제 사법 형식을 통해 침략 전쟁이 국제 범행이라는 근본 원칙을 최초로 확립하고 반평화죄, 반인류죄 등 법리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폭행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공식 신분과 지휘관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반인륜적 죄행 앞에서 법 불소급 원칙은 인도주의적 숭고한 가치에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도쿄 재판이 후세에 남긴 가장 귀중한 법치 유산입니다. 중국 주재 말레이시아 전임대사 마지드는 축사에서 도쿄 재판은 침략 행위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중요한 준칙을 세웠다며 정의의 이중 표준이 없고 각국 민중의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평화적 방식으로 의견을 해소하는 것이 인류 공동의 지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면 동아시아 정세를 깊이 분석하면서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개정하며 군비 확장하는 등 위험한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군국주의 부활 징후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공동인식을 수호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무라야마 다마 계승과 발전의 후지타 타카카게 리사장은 현임 일본 수상 등이 우익적 역사관을 갖고 침략 성질을 부정하고 무라야마 다마를 부정하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강행하는 행위는 역사에 대한 반성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치인은 아시아 이웃 나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족적 자존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죄행을 직면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본 전법대학 시라토리 히로시 교수는 도쿄 재판 개정일이자 일본 헌법 기념일인 5월 3일은 전쟁 반성과 평화 수호라는 이중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중 공동인식을 위반한 채 방위 예산을 늘리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군국주의 부활 조짐으로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평화의 초심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일중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빙연구원인 항호호는 대외로 평화국가 이미지를 내세우고 대내로 역사수정주의를 방치하는 일본에 있어 역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동아시아 화해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재판의 역사적 결론을 고수해야만 상호 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026년 국제환경연구와 공공보건잡지가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네, 매일 약 8,500g씩 끊는 것이 다이어트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은 황금 걸음수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는 3,758명 성인들이 포함되었고 평균 나이는 53세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모두의 활동 수준이 비슷했고 매일 약 7,200보를 걸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두 개의 소조로 나뉘었고 이와 함께 변화도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네, 일반 걸음 소조는 매일 걷는 양이 증가하지 않았고 체중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네, 많이 걷기 소조는 체중 감량 기간 평균적으로 매일 8,500보를 걸었는데 네, 이는 다른 소조에 비해서 1,000보 이상 더 걸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균 4.39%의 체중을 감량했는데 이는 약 4kg에 해당합니다. 네, 다이어트 단계가 끝난 후에도 많이 걷기 소조는 멈추지 않고 하루 8,500보 정도의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후 10개월 동안 체중이 거의 반등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체중이 평균 3.28% 약 3kg 빠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음식은 당신이 살을 얼마나 뺄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걷기는 네, 당신이 얼마 동안 감량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일 8,500보를 걷는 것이 네, 고강도 운동보다 더 난 현실입니다. 걷기는 문턱이 낮고 비용이 적게 들며 몸이 해롭지 않고 일상생활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사

야기콘에서는 조선족 상모춤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 방일권씨의 기사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문화콘에서는 반면지교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플러스콘에서는 더 사랑하는 마음, 덜 사랑하는 마음 없기를 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콘에서는 연변가사협회 강연순 선생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내 고향 강강술래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 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당좌왕 제10기 제3차 전원회소 동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의약 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간주하고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굳건한 결심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려면 반드시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의약 보건위생체제 개혁의 중대한 의의, 총체적 요구와 임무, 조치를 정확하게 리해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특색의 의약보건위생체제를 가일층 완비하고 인민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에 건강한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이라는 위협을 추진하는 새 장종의 길에서 위생 건강 사업의 기초적인 지위와 전반적인 역할이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대중이 진찰 치료 과정에 가장 관심을 돌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리하고 위생 건강 사업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주요 모순을 해결하는 데 요리하며 인민의 건강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에 보다 잘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약보건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건강은 행복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건강이 1이라면 기타 모든 것은 1 뒤에 0으로 0이 아무리 많아도 1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은 중국식 현대화의 출발점과 귀착점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기본 의료보건 위생제도가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성숙되고 정형화되도록 추진하며 제대로 인민 건강 복지를 보장하여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품질 건강 생활에 대한 인민 대중의 기대를 보다 잘 만족시키게 합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민족의 창성과 국가의 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의약보건위생 분야의 공급측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인구의 건강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인민 대중의 신체 건강과 심리 건강이 현대화 건설에 부응되도록 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민이 강건한 자세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인민의 건강을 촉진하여 기대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는 데 리로우며 구조를 조성하고 취업을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중대한 전염병과 돌발 공공위생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관계되고 사회정치의 전반 국면에 안정과 관계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종대한 전염병 사태에 대한 조기 경보, 연구 판단 및 대처 기제를 완비하고 예방 통제 및 응급 치료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방호망을 치밀하게 구축하고 차단벽을 튼튼히 쌓아올리며 강대한 공공보건 위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석근평 정석에는 중국식 현대화는 현대화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발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주었으며 인류가 더욱 좋은 사회의 제도를 탐구하는 데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0: 반드시 개혁 심화를 통하여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량질의 의료 자원의 균형 배치와 기층 편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리나라 국정과 인류 사회의 발전 규칙에 부합되는 위생 건강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중국식 방법으로 의료 체제 개혁이라는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며 조민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서 소방의 현대화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원칙과 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의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 있는 위생 건강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중대한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중대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보교한 리론과 실천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관한 습금형 총속이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고 이를 의약보건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전 과정과 제반고리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확고부동하게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시종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데 의거하면서 의약보건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이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조순족 상모춤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 방일곤 씨라는 의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푸르스름 단색이던 야광 상모가 오색 룡룡한 야광빛으로 변하고 현란한 불꽃이 상모줄 끝에서 화려하게 사방으로 부서진다. 흥겨운 줄뛰기의 리듬에 맞추어 상모춤꾼들이 오래전 넘나들고 양걸춤 나무다리 위에서 묘기를 부리듯 상모가 돌아간다. 워낙 흥겹고 성순하는 상모춤인데 빛과 색채, 묘기까지 가미되니 구경꾼들의 아낌없는 환호성 소리와 박수가 저절로 터져나온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훈춘시 문화관의 상모춤 안무가 방일곤이 있다. 그는 전통 상모춤을 현대적 감각과 창의적인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재탄생시키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인이다. 방일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청년의 끈질긴 도전 그리고 전통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미래로 연결시키는 진정한 전승자의 기록이다. 1987년 화룡시 복동진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방일곤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16살, 누구에게나 불안정하고 연약하기 쉬운 나이에 그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자 부모님 모두 정확한 병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불과 1년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나다는 셈이다.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방일곤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빚을 갚기로 했다. 집을 팔고 땅을 양도하여 부모님 생전에 진 빚을 모두 청산한 후 그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전 재산을 안고 연길로 향했다. 목적도 없이 확실한 직업도 없이 그는 낯선 도시에 몸을 던졌다. 밤에는 PC방에서 눈을 붙이고 낮에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추억 속 연길에서의 나날은 처절하게 그지없었다. 그는 연길시의 한 음식점에서 서빙으로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술집, 노래방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방일곤은 당시의 어려움을 가난 자체보다는 무기력함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다. 일용직으로 있는 일은 힘들지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누워도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어떤 꿈도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방일곤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삶의 목표와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09년 10월 방일곤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온다. 평소 노래를 좋아했던 그는 지네 소개로 웨딩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결혼식 축하 공연에서 축가를 부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상모춤 전승인인 한상일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한상일은 젊은 방일곤의 처지를 알게 된 후 그에게 상모춤을 권유했다. 하지만 처음 방일곤의 반응은 냉담했다. 온종일 고개만 흔드는 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모춤에 대한 별다른 미련 없이 거절하려 했던 그였지만 근 한 달 동안 이어진 스승의 권유 끝에 결국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방일곤은 상모춤을 배운 첫날부터 상모를 회전시키는 기초 동작을 성공시킨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처음 상모를 돌리면 댕기가 잘 돌아가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나 방일곤은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재능을 단번에 드러냈다. 이 타고난 자질은 아마도 그가 겪은 시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예민에 집중할 수 있었던 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09년 12월, 그는 광주시에서 상모춤 공연 무대에 설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늘렸다. 설명절 기간에 풍경구 공연인데 하루에도 반시간 간격으로 8차례나 공연을 하는 힘든 무대였다. 40일간의 힘들었던 공연 후 받은 3,000원은 그가 22년 인생에서 번 가장 큰 돈이었다. 이 돈을 준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노력하기만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다. 2010년 3월 방일곤은 장백산 풍경구로 자리를 옮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모춤을 추었다. 이 시기는 그의 상모춤 기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기였다. 그는 매일 밤 숙소 로비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상모춤 동영상을 보면서 고난도 기술을 자체로 도전하고 익혔다.
그에게는 무용 경험이 전무였다. 기본적인 스트레칭 하나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연습하다 머리를 땅에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연습을 계속했다. 그 결과 그의 이마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탈모 현상까지 겪었다. 이러한 고통은 상모춤이 단순히 놀이나 기술이 아니라 온몸의 정신을 갈아넣는 진지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박열고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꾸준한 노력은 결국 빛을 보았다. 2011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박열고의 상모춤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때로부터 그는 상모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같은 해 중국 달인쇼 제3시즌 연변지역 예선에서 단연두각을 나타낸 박열고는 본선에 진출해 전국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그의 독창적인 퍼포먼스였던 35m에 달하는 장상모 댕기를 객석까지 날려보내는 기술은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기술은 단순히 상모 댕기의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관석 관객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회전하는 고난도 동작으로 그의 대표적인 퍼포먼스가 되었다. 그 후 그는 CCTV 행복을 향해 출발, 비상 6+1, 활락 영웅, 나 음역설 야회 오를 테야, 황금 백초 등 수많은 예능 프로에 출연하며 조선족 상모춤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상해 동방위성, 복근 동남위성, 호북위성, 하북위성, 북경위성 등 전국 각지 텔레비전 방송 무대들도 그의 상모춤으로 물들었다. 2016년에는 CCTV 음악 채널 민가 중국, 두만강, 중로정 등 대형 문예 공연에도 참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박열고의 예술적 재능이 상모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그는 중국 음악학원

성악구급과 10급을 취득했다. 또한 2009년 길림성 예술시리즈 대회 성악 부문에서 동상을 따냈고 2013년 같은 무대 무용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 역량은 그가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했다. 소리와 움직임, 전통과 현대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예술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3년 방일권은 상모춤으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용정시문학원 입시시험에 통과되어 전문예술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는 훈촌시문화관의 요청으로 자리를 옮겨 여성상모팀을 직접 조직하고 매일 수시간의 집단 훈련을 이끌었다. 훈촌시문화관에서 그는 상모팀을 체계적으로 육성했고 단원들의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예술적 표현력 강화에도 힘썼다. 그가 안무를 맡은 명절의 기쁨은 야광상모, 화염상모, 줄뛰기 상모 등 혁신적인 상모춤들이 어우러져 2020년 연변텔레비전 방송국 음역설 야회 무대를 빛냈다. 방일권의 진정성은 그의 고백에서도 드러난다. 저에게 있어서 상모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꾸었고 삶의 태도까지 바꾸었습니다. 이 춤을 제대로 배우고 전승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상모춤은 저에게 목표와 자부심을 주었고 이제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방일권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기능 전수에 있지 않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상모 자체 혁신에 있다. 전통 상모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들인 불편한 착용감, 잦은 부품 손상, 공연 중 발생하는 소음, 비효율적인 교체 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무려 10년에 걸친 오랜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다. 2020년 4월, 마침내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조선족 상모 실용신형 특허를 획득했다. 이는 중국 조선족 상모의 첫 특허이다. 이 특허에는 여러 면이 혁신적인 계량이 담겨져 있다. 방일권은 특허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이 전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더 편하게, 더 아름답게 춤출 수 있도록 도구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전승의 방식입니다. 제가 만든 상모로 후배들이 더 수월하게 기술을 익히고 더 멋진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계량 상모는 훈촌시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상모 제작 기계로 명명됐다.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상모와 상모춤이 더 잘 보존되고 전승돼야 더 멀리 전국과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조선족 상모가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 남길 원합니다. 방일권의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 최근 5일절 휴가 기간에 장춘의 공연차 나갔던 그는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전동휠을 타고 무대에 등장하면서 상모를 돌리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또 생각해냈다. 조금이라도 새롭고 눈길을 끌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상모춤을 혁신해봅니다. 그는 서커스단에서 선보이고 있는 고난도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상모춤을 추는 퍼포먼스도 연습 중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통은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미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져 있다. 방일권의 혁신은 또한 포용성을 향해 나간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상모춤을 출 수 있는 휠체어 상모를 고심히 연구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장애자들 앞에서 전국장애자문예회의원에서 선보인 휠체어 상모춤은 1등상을 받았다. 2020년에는 영길시 임평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줄뛰기를 하면서 상모춤을 추게 하여 연변텔레비전 방송국의 소년아동음역설문예야회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2025년에 방일권이 도나시 제2소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 상모춤 표현은 제13회 소화풍채 전국소년아동무용 전시공연에서 최고상인 소화지성 영혜를 따내기도 했다. 현재 방일권은 훈촌시 여러 소학교와 중학교에 내려가 정기적으로 상모춤 전승 교육을 진행하며 상모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상모의 색동줄이 힘차게 휘날리듯이 방일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난과 상처를 딛고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젊은 예술가의 행보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전수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되 전통에 갇히지 않고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일군이 상모춤을 통해 보여주는 진정한 전승의 의미이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혁신과 발전의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방일군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상모와 기술로 증명하고 있다. 전통은 박제되어야 할 유물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진화하는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사실과 그 진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향 향연이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에 강축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전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반면지교입니다. 절반 반, 낫면, 갈지, 사귈교로 구성된 반면지교는 잠깐 만난 사이인데 얼굴을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친분이 돈독하자는 사이를 비유한 말입니다. 동한때 유명한 학자 응봉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했고 한 번 보거나 경험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비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 사람을 파견하여 재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 번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루된 소송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경력이 뛰어난 응봉이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24개 지방을 돌며 수사를 끝내고 관청에 돌아와 기록한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만난 사람들과 생긴 일들을 빠짐없이 보고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고인의 묘비에 새겨지는 비문은 신분에 따라서 사용되는 필체와 문구가 엄격하게 규정되는데 많은 문인과 학사들은 비문을 무척 중시했습니다. 어느 날 응봉은 함께 수사하러 나온 허훈과 함께 말을 타고 묘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필체와 아름다운 문구를 보고 한눈에 반한 허훈이 말에서 내리더니 장문의 비문을 요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응봉은 비문을 대충 눈으로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볼 것까지야 돌아가면 그대로 적어드릴 테니 이제 그만 말에 오르시지요. 호는 속으로 몹시 언짢았습니다. 응봉이 뛰어난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긴 비문을 한번 보고 기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훈이 끝까지 믿지 않자 응봉은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비석을 등지고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비문을 읊어 내려갔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읊었지만 허훈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이 비문을 본 적 있을 거야. 허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허훈은 응봉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허훈은 오는 길에서 관사며 빈객, 군사 그리고 많은 하인들을 만나면서 생긴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도성에 도착하자 기록한 내용을 응봉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기록한 내용들이요. 한번 보시오. 응봉은 대충 넘겨보더니 빠뜨린 부분이 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응봉의 말에 허우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빠뜨리다니 대체 어느 부분이라 말이오. 영천 윤씨 집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던 일을 까맣게 잊으셨단 말이오. 기록에 빠졌지 않소. 그제서야 기억이 떠오른 허훈은 응봉의 기억력에 탄복하고 말았습니다. 응봉이 팽성에 있는 원하를 찾아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외출 중이라 대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되돌아가려고 할 때 하인 한 명이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그 하인은 얼굴 반쪽만 내밀더니 차갑게 몇 마디 던지고는 귀찮다는 듯이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흐르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응봉은 우연히 그 하인과 마주치자 아는 채 했습니다. 느닷없이 인사를 받은 하인은 당황하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를 모르겠나? 하기야 나와는 반면지교밖에 없으니 기억할 리가 없지. 옛날 팽성원하에 살지 않았느냐? 응봉이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하인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은지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후한 응봉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지교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잠깐 만난 사이인데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친분이 돈독하자는 사이 또는 한두 번 만나 약간의 교분이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더 사랑하는 마음, 덜 사랑하는 마음 없길. 자식 사랑에 대해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 아픈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768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편애하는 자식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70% 그리고 어머니의 65%가 편애하는 자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애 대상은 마시가 많았지만 연약한 막내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듬직해서 예쁜 자식, 약하고 안쓰러워서 보듬어주고 싶은 자식, 편애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처럼 부모님들은 편애 이유를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나와 얼마나 비슷한 점이 많은가 하는 유사성입니다. 편애는 본능적인 것이지만 이는 당연히 자녀 양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을 더 받은 아이는 지나치게 의존적이 될 수 있고 사랑을 덜 받은 아이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강박적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일부러 편애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더 쓰이는 자녀가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공평 전략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공평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3명 있는데 그중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막내였지만 형제 간 경쟁에 신경 쓰여 모두를 안아줍니다. 이것은 양적인 공평 전략입니다. 이 포옹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행동으로 나오는 반응이어야 하는데 규칙처럼 모두에게 적용하다 보면 가족 내에서 포옹의 정서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맞춤형 공평 전략은 자녀들의 나이, 성, 그리고 취향에 맞게 놀아주고 반응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많이 가는 어린 동생에게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큰 아이는 짜증을 내고 동생과 싸울 수도 있으며 어린 아이들처럼 퇴행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아이에게 형인데 리해해야지 하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이라고 해봐야 역시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아이가 감당하지도 못할 역할을 주고 리해를 강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큰 아이에게 둘째만큼 시간을 충분히 줄 수는 없더라도 동생이 잠든 사이 큰 아이와만 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해서 함께 해보는 게 좋습니다. 동생과는 하지 않은 너와 나만 하는 놀이가 있다는 메시지를 형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간 경쟁 심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부모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퇴행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비교하는 말도 삼가야 합니다. 언니는 내 나이 때 벌써 신발끈도 혼자 멜 수 있어서 같은 말을 하기 쉬운데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가와 비교돼서 평가절하 될 때 화가 납니다. 당연히 형제간 경쟁도 더 심해집니다. 아이들이 형제에게 섭섭함이나 경쟁 심리를 느낀다 해서 야단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화났다고 물리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걸 방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부모는 나름대로 벽 보고 10분 있기 등의 규칙을 정해 즉각적으로 제재해야 합니다. 형제 간 경쟁 심리가 행동으로 이어져 어떤 형태든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면 맞는 쪽뿐만 아니라 때린 쪽도 마음의 죄책감이 남아 건강한 자존감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편애 없이 자녀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든 각각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마음을 갖기, 그리고 아이에게 그 마음을 꼭 전달해 줄 것. 네, 승리는 우리 모두에게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병가사협회 강영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강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언제부터 네, 그 연병가사협회에서 네, 가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네, 무엇인지요?
2: 양천공 10년도에 퇴직한 후 뒷산 사이에 몰두하다가 우연하게 친구의 소개로 성악학원 노래교실부터 다녔댔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연변가사협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사협회에서의 시창 수업을 매진하면서 악보도 배우고 악미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연기씨 TV 아리랑방송 내 노래 내 자랑과 연변TV 1평도 2평도 무대도 출연하고 크고 작은 광장 무대에서 꿈같은 경험을 쌓고 있으며 롤네의 황혼 인생 즐기고 있습니다.
1: 언제부터 이 음악을 좋아하셨습니까? 혹시 예전에 그 가수로 활약하셨습니까?
2: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좀 어릴 때 좀 춤도 좀 췄고 잘도 나이 쓰고 노래는 그저 독창이라면 해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 전업은 이게 출신이란 말인가? 이게 출신이고 노래를 할 줄 모르고 예. 어쨌든 이 내 양성공 18년도부터 이렇게 네.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2: 예.
1: 네, 그러면 네, 꿈꾸는 진달래 이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을 처음 접하고 네, 부르게 된 계기는 네, 무엇입니까? 예, 그리고 네. 이 곡을 처음 불렀을 때 그 소감을 좀 어떻게 그 저희들한테 네.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2: 꿈꾸는 진달래는 연변가사협회 김광룡 회장님 작사의 최동혁 선생님 작곡으로서 임양숙 가수님이 원창으로 불렀습니다. 진달래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으로 찬서리와 추위를 이겨내는 민족의 정서와 집단적 열정으로 가사 내용이 좋고 선율 흐름이

추기하고 얘는 무서워 내 이 노래를 부르기 싶어. 제가 가사 배워서 제일 처음으로 배워서 부른 노래라 말입니다. 그래 양창훈 23년도에 올 단어명절에 연기씨 TV에 독창으로 출연했고 크고 작은 무대에서도 여러 차례 이 노래를 불렀댔습니다.

0: 예, 그리고 인생의 가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선생님의 그 인생 경험에 비추어서 이 곡의 가사와 멜로디가 내 가진 공감점이랄까요? 아니면 깊은 깨달은 인생 철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예, 그 인생이 가을은 신교 작사

아닌 장엄한 절정으로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어 공감하며 나도 지금 이 가사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세상 황혼 인생 즐기며 살아가세라는 이 핵심적인 철학으로 현실을 즐기며 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기준으로 자기 가을을 평가하지 말고 가을만이 깊이와 여우 성숙의 맛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0: 예, 그리고 그내 마음의 태양 이 노래가 네 선생님께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마음속의 태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태양은 열성류의 사랑의 이유, 자기 확신, 그리고 나눔의 따뜻함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의 태양, 이 노래는 김광용 작사, 방학순 작곡,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라, 예, 삶

0: 내 면이 등대와 같은 임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이유 앞선 질문이 내가 왜 노래를 이토록 좋아하는가에 대한 답 자체가 바로 마음 속의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1: 네, 끝곡으로 강영순 선생님이 부르신 내 마음의 태양이라는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어제는 6월 1일 국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거리와 공원이 한층 더 밝아졌던 하루였는데요. 어린이는 한 가정의 기쁨이자 나라의 미래라고도 하지요. 네, 어린이 명절의 따뜻한 웃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과 행복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49편 무엇 때문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소들로 실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형 코너에서는 고승 장자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거물 속불의 벽화를 보수하는 사람들 이 같은 제목으로 두 지파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무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소둘로 실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소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현재에 립각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대세를 파악해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역사적 사명이 실현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전략적 선택이며 중국 특색의 자주혁신의 길로 확고부당하게 나아가려는 결심과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신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고 인재는 제1자원이며 혁신은 제1원동력이라는 것을 견지하여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 우리나라에서 현대화를 건설하는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으로서의 중대한 의의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강성과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반입니다. 인류 발전사를 살펴보면 혁신은 시종 한 나라, 한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원동력이고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이 하나의 관건적인 변수입니다. 여러 주요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의 혁신을 국제전략게임의 주요한 전장으로 삼고 있어 과학기술 감제고지를 둘러싼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해졌으며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핵심적인 고리를 확실히 잡고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선수를 잘 써야만 기회를 선점하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은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 전반의 핵심 위치에 놓고 개혁에 의해 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국력을 새로운 단계로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자기의 역량에 기초하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 우리나라의 발전 경쟁력과 지속력 강화에 있어서의 결정적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은 발전 문제인 동시에 생존 문제이기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튼튼한 버팀목으로 삼아 민족 부흥의 위협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위험과 도전에 대처하고 국가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현재 국제 환경이 복잡다단하고 세계 경제가 부진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이 재구축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반글로벌화, 일방주의, 보호주의 사조가 일어나면서 세계는 불안정한 변혁기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우크라이나 위기가 세계에 미친 영향은 우리에게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은 중대한 전략적 의의와 전 국면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수요로서 강대한 과학기술을 버팀목으로 삼으면서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통해 현대화 경제체계의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인민의 고품질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로서 민생과 관련한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해내 발전 불균형, 불충분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고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해야만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성장 공간, 관건적인 주력점, 주요한 지지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새로운 발전 리념을 실천하는 질 높은 발전이 혁신에 의한 내포형 성장에 더 많이 의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소비의 왕도이자 용의 도시인 장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자의 도시 역사는 130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장자는 소장 소비 부족의 정시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소비 부족의 도령은 지세가 험준한 산마루에 공전을 짓고 그곳을 왕도로 삼았는데 그 건물이 바로 종산 건물의 시작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라싸에 도읍을 두면서 소비 부족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소비의 왕도 장자도 잇따라 몰락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장자의 할거에 있던 귀족 다진 파바가 도방을 자처했고 종산에 호화론 경당을 지으면서 제즈라 약칭되다가 발음이 장자로 변해 오늘날까지 그 명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자 고성은 주변 주요 도시를 오가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이로부터 물산이 풍부하여 많은 불교 신도와 상인들이 찾았으며 오래전부터 소장에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장자의 랜드마크인 백거사는 건축예술과 조각기법, 그림 품격 등에서 한족의 품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네팔과 카슈미르, 인도 동지의 색채도 가미하여 독특한 품격을 형성한 당시 소장예술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백거사에는 안팎으로 이름난 하얀 탑이 있는데 이 백탑은 소장의 많은 탑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힙니다. 탑의 단면이 팔각형이라고 하여 팔각탑이라고 부르는 이 탑은 높이가 30m에 달하며 아름다우면서도 웅장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백한이 넘는 불당을 겹겹으로 쌓아 조성한 이 탑은 사원 안에 탑이 있고 탑 안에 사원이 있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당 내부에는 수많은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숫자가 10만 존을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백거탑은 백거사 혹은 10만 불탑이라고도 불립니다. 장자에는 또 완전하게 보존된 귀족 장원인 파라 장원도 명물로 꼽힙니다. 소장에서 가장 잘 보존된 노예조 장원인 파라 장원은 소장 12대 장원의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파라 가문의 권세가 커지면서 파라 장원의 규모도 날로 확대됐으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건물들은 3층 구조로 경당과 거실, 침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벽화가 즐비하며 많은 사진과 실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소비 부족의 왕도라는 영예 외에도 용의 도시라는 명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자 중심 산 정상에는 웅장한 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종산 항령 유적입니다. 19세기 중반 영국군은 중국 동남 연해 지역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한편 중국 소남 국경을 통해 소장까지 침략했습니다. 1904년 4월 장자를 점령한 영국군은 소장 침략을 위한 전쟁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갓제 지역의 소장 구민들은 즉시 종산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반격에 나섰으며 사제 총포와 칼, 활 등을 들고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항쟁은 8개월 동안 지속됐고 참관 모든 용사들은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자 벼랑 아래로 몸을 던져 아름다운 소장지대에 눈부시면서도 비장한 용수사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종산납 광장에는 웅장한 장자 종산 이용 기념비가 세워져 한 세기 전 외세 침략에 맞서 목숨을 바쳐 싸운 이용들과 소장 백성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장자 다마절은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이응 왕조 시기 장자의 보왕 파바 상부는 백성들 속에서 높은 위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파바 상부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제자들은 해마다 그를 기리는 기념 행사를 열었으며 그것이 바로 다마절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 다마절은 전란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1408년 파바 상부의 아들 공상 라우파가 장자 보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뒤 다시 회복됐습니다. 공상 라오파는 다마절을 부활시키면서 부친을 위한 제사 의식을 함께 괴불 행사와 굿놀이 등 종교 행사, 씨름과 무거운 짐을 메고 달리기 같은 오락 행사도 함께 열었습니다. 1447년에 이르러서는 사격과 소장 연구, 가무 등 다양한 오락 행사까지 추가됐습니다. 오늘날 다마절은 제사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모여 체육 경기를 즐기고 노래와 춤을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가 더욱 짙습니다. 한홍이 불러드립니다. 히말라야.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거물 속굴에서 벽화를 보수하는 사람들, 이 같은 제목으로 두 지파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번 거물 속굴에 가까워질 때면 두 지파는 늘 조금 설렌다고 합니다. 고차 시내를 벗어나 돕고 도로를 따라 서북 방향으로 달리다가 다시 서남쪽으로 걷고 휘백색 풍식 지형 사이를 한참 지나갑니다. 그러다 두 산 사이 반달 모양의 골짜기로 접어들면 다림강의 주류인 위간하가 흐르고 있는 오아시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길을 그는 수도 없이 오갔습니다. 오월이 되면 백양나무가 푸른 오아시스 속의 산에 바로 거물 석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앙텔레비전 방송 음력설 야위에서는 무용 비단의 길의 옛 운치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총록색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답은 거물 석굴 제38굴의 천궁 기약도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석굴군으로 도낭 막거굴보다도 약 200년 앞서 조성됐습니다. 두 지파가 하는 일은 벽화 복원입니다. 이 일에는 화려한 조명 등도 박수도 심지어 관객도 없습니다. 그는 거물 석굴은 막고굴이나 운강 석굴처럼

첫눈에 강렬한 느낌을 주지 않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있고 무척 매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고물 속굴 제8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잘 알지 못했지만 시선은 단번에 벽화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관광객들의 명성을 듣고 이곳을 찾습니다. 마름모구도 벽화에는 청금속과 요마동, 광물 색상에서 추출한 색채가 여전히 찬란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눈에 띄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100여 년 전 소방탐험대가 벽화를 강제로 떼어내어 남긴 칼자국들입니다. 야만적인 약탈과 세월의 침식 속에서 일부 벽화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조지파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고물 속굴에서는 500평방미터가 넘는 벽화가 해외 탐험가들에 의해 약탈됐고 현재 일부는 독일 베를린 아시아예술박물관에 소장되었다고 합니다. 속굴 내부에는 벽화를 뜯어낸 흔적들이 아직도 상처처럼 남아있습니다. 2010년 8월 4일은 조지파가 서북대학 문물보호기술 전공을 졸업하고 처음 고물 속굴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산소송 한강 일대입니다. 기숙사 아래층 침대를 쓰던 같은 반 친구 양진은 운남성 대리 출신으로 두 사람은 함께 신강 고차 연구원에 지원했고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두 청년은 고물 속굴이 어떤 곳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고물 저수지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안에서 코초까지 직행열차는 없었기에 두 사람은 감속을 거쳐 신강으로 들어갔습니다. 50시간이 넘는 기차료행 뒤 다시 자동차로 갈아탔고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고비 사막을 지나 마지막 고비를 돌았을 때 강과 오아시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물에 도착한 지 두 주도 되지 않아 그들은 근처에 같은 고차 석굴군에 속한 가물 둘라 석굴로 발견됐습니다. 그곳에서 도낭 연구원의 요명 벽화 복원가 리 운하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리 선생님은 78살이었지만 여전히 매일 오르내리며 벽화 복원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리 선생님은 요구가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충분한 경험이 쌓이기 전에는 절대 직접 손대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매일 한두 시간씩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문물 보호 작업의 경험과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도구 사용법과 기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부분을 가리키며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손바닥도 안 되는 벽화였습니다. 도구를 접어들었던 순간 그는 몹시 긴장했지만 작업을 시작하자 어느새 긴장은 잊혀졌습니다. 이제 주지파에게는 그런 서툰 긴장감이 없습니다. 16년 동안 그는 40여 개 동굴의 복원 작업에 참여했고 130여 점 100평방미터가 넘는 벽화를 복원했습니다. 벽화에는 20가지가 넘는 손상 유형이 있는데 복원사의 일은 의사처럼 망문문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갑 현상은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먼지를 제거한 뒤 강화 재료를 떨어뜨려 알료층을 부드럽게 하고 특수 도구로 다시 밀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듯 뒤쪽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벽화를 다시 붙여야 합니다. 벽화 복원에는 하나의 절칙이 있습니다. 벽화를 새 것처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낡음을 제거하고 역사적인 세월의 흔적은 남기는 것입니다.
거물속굴 욕사상 첫 전문 벽화 복원팀이었던 이 젊은 팀은 평균 나이 20대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거의 회복 불가능해 보이던 동굴들을 조금씩 되살려 보냈습니다. 조지파는 모두가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문물 자체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는 함부로 바꾸지 않고 벽화가 지닌 역사적 무게감을 유지하며 안정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초기의 긴급 복원이 치료되었다면 지금 주지파와 동료들이 하는 일은 예방입니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 과학연구에 도움하는 힘을 쏟으며 여러 새로운 발견을 이뤄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 아이올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곤충 안도 자광을 검출했는데 이물감은 신강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외래 물감은 비단의 길을 따라 교역과 인적 이동을 통해 결국 고물 속굴 벽화 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늘 조지파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벽화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왔고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문득 그는 자신이 고대 사람들과 시공간을 넘어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래서 조지파와 양지가 서로 다른 장점을 발휘하며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가정을 꾸렸습니다. 조지파와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큰 망설임 없이 수안의 직장을 그만두고 코몰로 왔습니다. 몇 년 뒤에는 두 자녀까지 모두 들어와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때면 가족은 석굴 아래 숙소마당에서 지냈습니다. 수도물이 없어 물은 일주일에 한 번 고차해서 실어 와야 했고 여우와 늑대, 멧돼지가 종종 출몰하기도 했고 황사가 벽처럼 밀려오는 모래 폭풍도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고된 삶처럼 보였지만 그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키우던 토끼가 우리째 사라졌는데 나중에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늑대의 흔적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거물 속굴 입구에는 구마라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중국 불교사에서 유명한 번역가였던 그는 번뇌, 고해, 애하, 심전과 같은 단어를 만들어내 사람들은 지금도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속 생활이 길어지면서 조지파는 자신이 새로운 유형과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마디 중 두 마디는 벽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벽화와 마주하며 그 안에 몰입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거든요. 조지파는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017년 그는 벗겨진 벽면에서 일부 후차 문자 기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천년 전 장인들이 벽화를 그릴 때 사용했던 색 배치 기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차 문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기호들은 벽화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암호로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표식을 조사해 약 20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원래 거물 속굴 벽화에 20가지가 넘는 색채가 존재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색은 대부분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뿐입니다. 2026년 주지파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현재 신강 고차 연구원 디지털과 문헌정보연구소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물 석굴을 둘러싼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석굴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로 직접 들어가 그 모습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어합니다. 신강에 정착한 지 16년, 그에게 거물 석굴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지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름다움에 이끌려 시작했고 내면에 빠져들었으며 탐구에 매혹됐고 끝내 선택에 충실해졌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생각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무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한에는 중국 혁명의 불씨가 타올랐던 현장을 기억하는 특별한 공간, 바로 무한 혁명 박물관이 있습니다. 무한 혁명 박물관은 모창 봉기의 역사적 현장을 기반으로 건립됐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모창 봉기 기념관, 1911 혁명 기념 전시관, 혁명 멸사 전시관 등 여러 전시관으로 구성돼서 혁명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모창 봉기의 생생한 현장을 재현한 모형과 자료들입니다. 당시 혁명군이 사용했던 무기, 군부, 전투 계획서와 함께 봉기 당시에 격렬했던 상황이 사진과 기록으로 담겨 있습니다. 총성과 함성이 울렸던 1911년 10월 10일의 순간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또 다른 전시실에는 선종산 선생을 비롯한 혁명 지도자들의 활동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선종산 선생은 비록 직접 모창 봉기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그 사상과 비전이 혁명군을 하나로 묶어내는 정신적 주주로 됐습니다. 전시는 그의 친필 문서와 연설기록 그리고 해외 화교 사유의 지원 자료들이 함께 전시돼서 혁명이 단순히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민족 운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무한혁명박물관은 또한 이름 없는 혁명 열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봉기와 전투 속에서 희생된 젊은 병사들 그리고 신념 하나로 목숨을 건 지식인과 시민들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전시관 벽면에 빼곡히 새겨진 이름들은 혁명이 단순히 몇몇 영웅의 업적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무한혁명박물관은 매년 수많은 학생과 연구자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역사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 가상현실을 활용한 전투현장 체험 등 새로운 전시 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을 체험하는 몰입감 있는 전시는 젊은 세대가 혁명의 가치를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박물관 곳곳에 남아있는 사진, 군부, 일기장에서 우리는 혁명가들의 숨결과 그들의 뜨거운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프로그램센터 조선호방송 문화공감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덩걸의 대표곡 몽골인과 천당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수 덩걸은 어릴 적부터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북경 중앙민족대학에서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했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음악의 뿌리는 몽골 초원의 자연 생활이었습니다. 덩걸이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초원의 바람과 말발굽 소리, 목청민의 삶과 용어를 담아내며 중국 대중음악계에 독보적인 색채를 입혔습니다. 그의 대표곡 몽골인은 덩걸이 본격적으로 음악계 이름을 날린 출발점이자 내몽골 출신 가수로서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입니다. 작곡 과정에서 그는 초원의 전통 선율과 현대 음악을 결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드럼과 기타 등 서양 악기를 활용했지만 멜로디의 뿌리는 전통 몽골 민요였습니다. 가사 속에는 나는 몽골족, 대초원은 나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 도시에서 살아난 청년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새로운 자연과 유목의 정신을 불러일으켰고 몽골족 청년들에게는 자긍심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힘있는 목소리는 마치 초원의 바람처럼 거칠고 동시에 따뜻하게 청중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래 노래 몽골인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노래 천당 이 곡은 턴거리 음악 인생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노래로 초원의 노래에서 벗어나 인간 보편의 사랑과 갈망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원래 그는 몽골 민요와 대자연을 주제로 한 곡들을 주로 불렀지만 천당에서는 보다 서정적이고 초락적인 가사를 담았습니다. 이 곡은 사실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 속의 천당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세상이 곧 라곤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거친 듯 깊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곡의 감정을 극대화했고 수많은 대중이 이 노래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천당은 발표 직후 전국적으로 히트를 기록하며 보편적 감성과 서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임을 입증했습니다. 아래 노래 천당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 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혜였습니다.

0: 위리왔은 늘었은 애들한
1: 웅부린 타고들 멸려하들래 무장치네가 두신 놈다
0: 아이네 잠단 도르글러 다르리 월신 아버긴 저가 탭슨 조증왕인 자가 탭슨 진션왕다 화리지도 작은 돌아들 와라바가라라
1: 원글 우린 덕글 이루들
0: 오지린 잡을 떠는 멸을 저하들래 우장 지르그 두슌 놈다 오이리 와세들들 흘러가라라 진무스탄 덕내이신더 주려주려 술저들래 주왕게르딘 지울던 애들 들건 들건